0: 안녕하세요. 6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 지사장 국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오세요, 지사님.
1: 네. 네. 오랜만입니다.
0: 아유, 좀 목소리를 아래로 쫙 까시니까 분위기가 있어 보이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지사님. 네. 혹시 보건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있죠.
0: 아, 있으시구나. 네. 보건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1: 저는 코로나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0: 그죠?
1: 예, 정말 코로나가 창궐하고 우리나라가 한 번도 상상 못 해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건소는 마치 코로나라는 적을 상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하는 군사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맞습니다. 지사님, 저만 해도요. 네. 보건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네. 코로나 때 검사 받으러 한 7번 정도 갔던 것 같거든요.
1: 예,
0: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니라는 그 결과를 어딜 가나 제시를 해야 되니까 네. 기억나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오늘 사랑이뜨란 초대손님은 그 코로나 때 최전방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셨던 지금도 요수 시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살피고 좋은 정책을 세우시는 요수시 보건소장님이 오셨습니다.
0: 와.
1: 우리 윤현정 고사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사님.
2: 어서오세요. 네,
3: 반갑습니다.
2: 전남 동부 국동방송 사랑의 뜨란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 보건소장이고 또 여수 주양교회 권사인 윤현정 소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0: 네. 나이팅게일이 생각나는 듯한 외모를 가지신 우리 윤현정 소장님과 함께 네. 오늘 사랑의 뜨란 뜨란 초대석 아름다운 이야기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참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1: 네.
0: 네, 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환영과 응원과 격려의 문자 필요합니다. 핸드폰 여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여수시 보건소 소장님이신 우리 윤현정 권사님 잘 오셨다고 오늘 방송 기대한다고 여러분 문자 주시고요. 오늘도 삼행시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텐데 쌤 오늘 어떤 삼행시 한번 받아볼까요?
1: 네, 오늘은 보건소. 네. 보건소가 어떨지.
0: 네.
1: 삼행시 보건소입니다.
0: 아, 저랑 통했습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보건소 삼행시를 네. 가지고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 입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빛, 오늘 찬양으로 좀 갚고 싶어가지고요. 해같이 빛나리,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빨리 시간이 지나서.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막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뜨란 초대석이잖아요.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지사장님 오프닝 준비되셨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1: 네, 오프닝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손님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뜨란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는 따뜻한 섬김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수시 보건소장 그리고 주향교회 권사님이신 윤현정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1: 소장님 오늘 생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3: 네.
1: 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아, 항상 생방송은 마음의 짐이죠. 그래서 네. 오늘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1: 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여수시 보건소 소장님이신 윤현정 권사님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문자가 우리 소장님을 떨림에서 좀 자유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2: 아멘.
1: 우리 코로나 때 코 한번 찔려보신 분이라면 다 네. 문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 다 찔려보셨지? 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폰 여시고요. 문자 다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 문자에 보건소 가지고 삼행시에 그 응원과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쓰시고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지사님 많은 분들이 예.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네. 네. 일단 우리 9507님, 9177님, 2042님, 우리 사랑이들한의 안방마님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2: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1: 네, 반가운 인사. 네. 지사님, 우리 9177님 네. 문자 한번 소개할까요?
2: 네, 피디님,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2: 아유, 9177님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정말 감사해요.
1: 네, 우리 0782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1: 쌤 오늘 새싹 문자 보이시죠?
2: 네,
1: 우리 0039님께서 1등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윤현정 소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039님 문자입니다.
3: 윤현정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알만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네. 윤현정 소장님 반갑습니다라고 하시면서 1등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소장님 제가 운을 뗄 텐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 네.
1: 네. 보건소로 보내주신 1등 처음으로 보내주신 삼행시입니다. 보!
3: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동네 건강을 책임지는 곳.
1: 건!
3: 건강한 미소와 따뜻한 보살핌이 가득한 그곳은
1: 소!
3: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2: 이거는 분명히 보건소 직원일 것 같아요.
3: 네, 그럼 살짝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우리 0039님 오늘 극동 방송에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너무 좋은 내용의 문자를 주셨어요.
2: 네.
1: 네. 소장님 이런 글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3: 아,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동의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좀 떨린다고 하셨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고 계십니다.
2: 예,
1: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2: 네.
3: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소장님 읽으신 김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9507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3: 보고 또 보고 싶은 소장님 소중한 사역 감사합니다.
1: 와.
3: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2: 9507번님 항상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1: 네,
2: 방송에.
1: 네.
2: 예전부터 소장님 알고 계셨던 것처럼 친근하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1: 진짜.
2: 예.
1: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게 이럴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2: 아멘.
1: 네. 네.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라디오라는 게 조금 아쉬울 만큼 우리 소장님 참 고우세요.
2: 그렇죠.
1: 네. 네.
3: 아, 감사합니다.
1: 보이면 좋겠다.
2: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죄송하지만
1: 네.
2: 외모가 너무 이렇게 동안이셔서
1: 네.
2: 보고 소장님이실까 저분이 그냥 주무관처럼 이렇게 너무 젊으신데
1: 네.
2: 소장님이시라니 깜짝 놀랐어요.
1: 네. 소장님 어떻게 특별한 건강 비법이나 동안 관리 비법 있으시면 좀 풀어주시지요.
3: 아, 특별한 게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이제 만약에 남들이 그렇게 봤었을 때는 타고난 거였을까?
2: 아. 아,
3: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나요?
2: 네.
3: 어, 이런 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위로 언니가 한 분 있었어요.
1: 네.
3: 근데 언니가 너무 동안이다 보니까 항상 같이 가면 제가 언니인지 알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1: 아.
3: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언니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
1: 네.
3: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네.
2: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1: 네.
2: 소장님 마음 가운데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그 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소장님의 얼굴이 미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동안처럼 보이지 않나 그런
1: 맞아요.
2: 생각이 듭니다.
1: 네. 사실 소장님 사명감 없이 이 길을 이렇게 오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2: 그렇죠.
1: 생각하거든요.
2: 네.
1: 소장님 보건소 몇 년간 일하신 거예요?
3: 지금 제가 이제 보건 공직자에 들어와서 36년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어찌요? 보통 36년이면
1: 네.
2: 보통 퇴직을 하시잖아요.
1: 네.
2: 근데 아직까지 현장에 계시는 거 보면 와,
3: 아,
2: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3: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1: 네.
2: 한 동안이시네.
1: 한 일터에서 36년을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내가 월급을 받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1: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고
2: 맞습니다.
1: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2: 네,
1: 생각하니까
2: 네.
1: 36년간 이 일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2: 네.
1: 소장님,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구나. 이걸 특별히 느끼셨던 순간 있으실까요?
3: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확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36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네. 그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그 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한 직급씩 승진할 때마다 그 새로운 자리를 저를 옮겨지게 됐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울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어요.
2: 네.
0: 그래서 아무런 백도 없지 하나님이 저의 백이 되시는 그 순간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었을 때 사람을 저에게 붙이시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그 살아가면서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 돌이켜보면은 부족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저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일 수 있겠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아멘. 아, 고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있었던 어떤 과거를 주마등처럼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시는데요. 또 은혜가 오늘 엄청 넘칠 것 같습니다.
1: 지사장님,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승진이라는 어떤 관문이 네. 있고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관문에서
2: 맞습니다.
1: 통과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 그렇죠.
1: 사실은 좌절한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2: 많으시죠. 네. 네.
1: 그럴 때마다 그 가슴 졸이는 순간을 어떻게 보내셨으며 또 좌절도 경험하셨을
2: 그렇죠.
1: 텐데
2: 네.
1: 그때는 또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셨는지도 네 궁금한데 우리 권사님은 이러셨어요. 옆에 돕는 좋은 동료가 있었다.
2: 네.
1: 좋은 사람을 주신 게 네. 내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2: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돕는 자의 손길이 있었기에 네. 그 돕는 자의 손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겁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옮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의 저로 봐서는 보건소장까지 올 수 있는 그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한 저에게
2: 네.
0: 이런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는 게 지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네. 저는 오늘 소장님 말을 들으면서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
2: 네.
1: 내 동료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겠구나.
2: 네.
1: 그리고 백도 아무것도 없는데
2: 네.
1: 하나님이 본인의 백이 되어주셨다고 했잖아요.
2: 네. 네.
1: 여러분 악어 가죽 백보다 더 실한 백 하나님 백이 네.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 꼭
2: 네.
1: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이게 겸손하시는 이 소장님께서 보건소 소장님이기도 하시지만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수에 있는 주안교회 권사님이세요.
1: 네.
2: 예. 이 소장님 처음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비전을 품고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0: 저는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인 가정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2: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와 또 기도원 학생 수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 네.
0: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을 막 받고 싶어서
2: 네네.
0: 막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도 들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소장님은 되게 자분하시고
2: 네.
1: 이렇게 좀 정확한 이런 분이시잖아요.
2: 맞습니다. 그런 것
1: 이런 분이 또 방언을 사모했다고
2: 네.
1: 하니까 좀 안 어울리지만
0: 아니 근데 네. 그때는 너무 부러웠어요.
2: 아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0: 옆에서 친구들이랑 방언하고 할 때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2: 선생님 제가 짧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1: 그렇죠.
2: 주변에 우리 형님들 누나들 뭐 이렇게 전도사님 다 같이 가면 다 방언을 하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게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면 방언처럼 들린다. 주기도문 거꾸로 해온 적도 있었어요.
1: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분한 두 분의 방언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0: 36년을 보건소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해오셨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 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굉장한 감동의 이야기, 에피소드 이런 거 하나 들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소장님.
1: 이제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그래도 또 코로나 시절을 보낸 그때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이 그 코로나의 팬데믹에 빠졌을 때, 정말 그때가 2020년대였죠. 그래서 그 저희가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코로나 검사를 했었을 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코를 몇 번씩 찔러봤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검사와 또 확진자 속에서 저희들이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환자가 생기면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직장인은 저희들은 좋죠. 직장을 안 가도 되니까.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2: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역학조사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고 역설을 쏟아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2: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1: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퇴근도 못하죠. 새벽까지 나가야 되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해야 되니까.
2: 네.
1: 그리고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지 그 다음날 학생들이 또 학교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었어요.
2: 네.
1: 막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로 몸이 지치고 아팠을 때, 어느 날 학교, 모 학교에서
2: 네네.
1: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건소를 방문을 했어요.
2: 예.
1: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 감사하다.
2: 네.
1: 힘내시라. 하는 그 편지와 학생들이 만들어 온 그 간식, 사탕이랑 이렇게 엮어서 가져온 그 간식을 받았을 때, 아, 정말, 우리의 그 수고가 이 학생들의 그 손에 의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고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었고, 그 뒤로 많은 단체와 그 후원의 단체들이 그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저희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2: 네.
1: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힘들지만 누군가에는 꼭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네. 알았습니다.
2: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 고난도 있었지만 그 학생들이 그 감동의 편지가 있었기에 위로가 됐었기에 힘을 내서 그 역경을 이겨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소장님, 코로나가요. 갈수록 뭐 걸려도 네. 뭐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괜찮았지만
2: 네.
0: 처음에는 사실 걸리면 죽었고요.
2: 치사율이 높은 독감이었죠. 어떻게 보면.
0: 또 어디서 코로나가 있다는 소식 들리면 거기는 완전 조상집이
2: 그럼요.
0: 되잖아요.
2: 네네.
0: 그럴 때 검사를 하러 갔다가 혹시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사람인데.
2: 그럼요.
0: 네.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전염, 그러니까 검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돼가지고 힘든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1: 보건소 직원들도 다 코로나가 한 번씩은 다 걸렸죠.
2: 네.
1: 돌아가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이제 마스크 보며 이렇게 복장을 갖추잖아요. 그랬을 때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외부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춥고
2: 네.
1: 또 더운 여름에는 이 옷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직원들이 쓰러지고 또 코로나 환자에 의해서 감염도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수시가 코로나 환자가 처음에는 발생을 안 했어요.
2: 네.
1: 다른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수는 코로나 환자가 없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한 번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끝도 없이 막을 수 없는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 예방접종 하기 전에도 많은 숫자들이 여수에가 생겼지 않습니까?
2: 네.
1: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정말 죽는 사람들이 모두가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 정도로 네. 무서웠을 겁니다.
2: 네. 네.
1: 지금은
2: 거예요.
1: 아니죠.
2: 네.
1: 지금은 이제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코로나는 아마

0: 제안님, 이렇게 네. 바쁜 행정 업무 속에서도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시려고 되게 애를 쓰시잖아요.
1: 네네.
0: 방금도 힘들고 지쳤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겨내시는 특별한 우리 소장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실까요?
2: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직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경우도 있었죠.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가 될 때마다 평상시는 잊고 기도도 잘 하지도 않았던 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다시 더 자주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게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들을 어려움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오늘의 저는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2: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네 이겨낼 힘이 된다라고
1: 그럼요.
0: 방금
1: 예.
0: 말씀하셨어요.
1: 맞습니다. 예.
0: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혹시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수사님. 36년 동안 지금 보건 공무직으로 계셨는데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0: 네.
1: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건강, 우리가 아는 진짜 건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네.
2: 우리가 보통 건강이라 하고 하면 아프지 않는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하시죠.
0: 네. 네.
2: 그래서 저는 몸만 아프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지 않는 거,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1: 네. 네.
2: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평안함을 누린다면은 더 진정한 건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1: 네. 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0: 네.
1: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육체가 더 건강해질 텐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선생님?
2: 그렇죠.
0: 네.
1: 네.
0: 아, 맞아요. 건강은요. 우리가 네. 병원 안 가고 몸 건강한 것만 생각하는데
1: 네.
0: 사실은 진짜 마음이 건강해야
1: 맞습니다.
0: 되고요. 생각과 영혼이 건강해야
1: 네.
0: 되거든요.
1: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0: 네.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우리 네.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약을 하나 처방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24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1: 네.
0: 소장님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듣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찬양 후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지요?
2: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게 마음이 와닿는 곡이었는데요. 지금 찬양하는 제일 좋아하는 곡은 그 송경민의 은혜입니다.
0: 네.
2: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제 삶이 제 노력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어보면서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윤현정 여수시 보건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 여러분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오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사랑의 문자 보건소라는 세 글자에 삼행시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네,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극동방송 전남 동부지사만 해도 어린이 합창단이 한번 공연을 하면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저희 전남 동부지사만 해도 그 정도인데 네. 저희가 전국에 13개 지사가 있고요. 각각 어린이 합창단이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700명이 모여서 하는 공연. 저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도 했고 케네디 센터에서도 했는데 정말 그 감동과 눈물이 온 세계가 정말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1: 아멘.
0: 네. 네. 그 나라 사랑 축제가 여러분 여수에 옵니다. 네. 언제 옵니까?
1: 네. 8월 13일 네, 저녁 7시 진남체육관이고요.
0: 네.
1: 그날은 믿지 않는 주변의 성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모시고 오면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린이만 700명이 와요, 소장님.
2: 네. 네. 어린이만 700명.
0: 네.
2: 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하십니다.
1: 네.
0: 네.
2: 우리도 여수시에서 이렇게 또 섬 박람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데 여수시에서도 이런 축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꼭 참석해서 한번 네. 보고 싶습니다.
0: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기쁘고요. 매년 광복절을 맞아서 나라사랑 축제를 벌이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학생들 많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요.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애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1: 네.
0: 이런데 오시면 애들이 감동과 함께 애국자가 됩니다.
1: 네.
0: 여러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체육관입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만 700명이니까 따라오시는 부모님,
1: 네.
0: 따라오는 교회 식구들, 각 지사 손님들 합치면 엄청나게 여수를 방문하시거든요.
1: 네. 각 지사별로 50에서 100명씩 오실 예정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여수가 다 같이 일어나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우리 보건소의 윤현정 소장님도 네 이날 함께 손님들을 잘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진짜 볼만한 공연입니다. 지사장님 우리 보건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삼행시 해주고 계시는데요.
1: 네.
0: 다섯 분께 선물 꼭 보내드릴 거거든요.
1: 네.
0: 네. 먼저 4863님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사장님이 운을 떼시고 우리 소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제가 소장님 운을 떼야 되겠습니다. 네. 보.
2: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1: 건.
2: 건강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1: 소.
2: 소중한 우리의 보건소. 보건소 때문에 오늘도 건강 걱정 없이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렵니다. 믿음의 윤현정 소장님 화이팅!
0: 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화이팅입니다.
1: 아, 귀한 문자 주셨네요.
0: 진짜 힘이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우리 소장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네. 4863님은 무조건 당첨입니다.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9585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늘 여기 아닌가요?
2: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아 맞아요?
1: 예, 네. 보건소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운을 떼주시고
2: 그러네요.
0: 지사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2: 합니다.
1: 네.
2: 보.
1: 보약보다 귀한 것은?
2: 건.
1: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2: 소.
1: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0: 와. 네. 정말 보약보다 귀합니다.
1: 네.
0: 네. 귀한 삼행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9507님 문자도 우리 소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2: 피디님, 소장님, 지사장님 한 주도 감사합니다. 저는 구역예배가

0: 해야 돼서 인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아, 도교님 가시는군요.
1: 네. 네. 우리 1891님께서도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지사장님께서 운을 떼시고 네. 소장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2: 자,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
0: 보기만 해도
2: 건
0: 건강해지는
2: 소장님의 아름다운 얼굴.
0: 아.
2: 야.
0: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1: 저는 일리가 저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소장님은 모르셨지요?
0: 예. 네.
1: 예. 네. 소장님.
0: 안 보이잖아요.
1: 소장님 미인이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시 한번
2: 1772번님 문자도 너무 좋은데요?
1: 네. 1771772님 문자는 제가 운을 떼고 지사장님께서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
2: 보배롭고 어여쁜 윤현정 권사님.
1: 건.
2: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1: 소.
2: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1772님 귀한 문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9507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소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모두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소장님.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또 1772님은 아유 장미꽃 좀 한 다발이 아니라 그냥 한 트럭을 그냥 예. 예, 선물을 해주셨고요.
2: 느낌이 학교 같은데.
1: 사진으로. 네. 네.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응원과 격려로 우리 소장님이 힘을 네. 얻고 계십니다. 우리 0782님께서는요. 어머 동안의 비결은 미소셨군요라고. 네. 이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쌤 1778님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네.
2: 오늘도 귀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나오신 윤현정 권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보람 있는 일로 건강을 챙겨주시는 소중한 권사님 감사합니다. 보건소 3행시 주신 것 같아요.
1: 네. 아, 네. 아 그러시네요.
0: 그렇죠. 보람 있는 일로
1: 네.
0: 건강을 챙겨주시는
2: 네.
0: 아, 소중한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3행시네요.
1: 우리 애청자들이 이렇게 글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마음 어떠세요?
0: 아, 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3행시를 이렇게 막 감동이 있게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 오늘 나오는 그 삼행시를 보면서 아 감동입니다.
1: 네.
0: 위소가 절로 나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36년 동안 공직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2: 네.
1: 소장님도 사실 현장을 떠나시면 또 한 분의 아내시고 어머니시고 딸이시고 며느리이실 거 아니에요.
0: 네.
1: 오늘 가족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또 소장님이 36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외조해 주신 저는 남편분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사랑의 세레나데 편지도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어떠세요 소장님?
0: 36년 동안을 외조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지분이 50%는 본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소장님 가족 소개도 좀 한번 해주시죠.
0: 저에게는 그 든든한 남편 또 무엇보다 소중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그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별거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은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었는데 아이들한테도 우리의 그 신앙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2: 네.
0: 또 애들은 또 그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2: 쉽지 않죠.
0: 쉽지 않죠.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바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아멘. 네, 방금 두 아드님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이 울컥하셨는데요.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 아드님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예, 잘 들으세요.
1: 네. 어떻게 소장님 편지 준비해 오셨나요?
0: 편지를 썼습니다.
1: 네. 제가 음악 들려드립니다.

0: 편지 출발.
1: 사랑하는 남편에게 늘 제 곁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배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언제나 옆에서 묵묵히 함께해준 당신의 몫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함께해준 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쉬운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동역자로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 네. 수사님께서도 또 부군 대신 남편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이렇게 울컥하시는데, 저도 갑자기 아내가 생각나서, 저도 이제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평일날엔 아내가 혼자서 두 고등학생을 양육을 해요. 어제도 푸념을 좀 늘어놓더라고요. 생각하면 좀 애잔한 생각이 드는데요. 와, 36년 동안 또 이게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남편의 외조가 있었기에, 또 소장님도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가족의 건강 지킴이로 계셨을 텐데, 정말 두 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소장님이 있기까지 절반의 지분이 우리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집에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재호 집사님.
0: 네, 주향교회 김재호 집사님. 제가 볼 때는 지분이요, 전부 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분의 그 사랑과 지원이 없다면, 네, 이런 동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2: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0: 하지만 네, 동안의 비결은 남편분이시다.
2: 아멘.
0: 네. 네, 김재호 집사님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편지를 받으면 답장을 쓰잖아요.
2: 그럼요.
0: 네, 저희 방송 좀 있으면 마칠 텐데 꼭 짧게라도 좋으니까 문자로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호 집사님 기다립니다. 네. 또 우리 소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PD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또 주향교회를 향한 사랑,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면 말씀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네. 우리 시간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와 또 목사님을 향한 우리 권사님의 사랑 고백 한번 해보시죠.
1: 주향교회는 제게 그 신앙의 시작이자 삶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에 이어서 지금까지 저에게 그 자라온 믿음의 자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온 믿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곳이 주향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모두가 같이 지금 주향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고, 또 나양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0: 네. 권사님, 목사님 이름 부르시면서
1: 나양호 목사님. 그 따뜻한 말씀으로 유명하시죠.
2: 네.
1: 그래서
2: 네,
1: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주향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0: 맞아요. 네. 네. 제가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나양호 목사님께서 네, 이렇게 늘 방송하고 있거든요.
2: 네.
0: 네.
2: 원래는 그 교회가 주향교회가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거든요.
0: 네.
2: 네. 말씀하면 다들 아시는 그 목사님이 원래는 주향교회 원래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1: 네, 저희가 덕양에 있어서 네, 덕양교회였는데 덕양교회. 네. 나영호 목사님께서 부임해서 오셔서 네, 우리 교회가 또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이

0: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주향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지금은 그 뜻에 맞게 많이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시골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 부흥 운동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주향교회로 가서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와서
1: 너무 잘하셨네.
2: 그러시니까
0: 그래서
2: 그러셨네요.
0: 이제 그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세대가 하면서 저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되는데 저희 자녀들이 지금 현재 주향교회로 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또 자녀들이 들어와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아멘. 네. 오늘 함께 얘기하다 보니 벌써 방송 시간 3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여수시 보건소 윤현정 소장님과 정말 가슴 따뜻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방송 함께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0: 아,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방송 나와달라고 할때 너무 떨리고 이것을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었는데 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사님 말씀이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1: 오늘 큰 은혜가 있었고요. 네, 소장님께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사님 어떠셨어요?
2: 저기 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합니다.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함께하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사랑이트라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윤현정 소장님, 국광표 지사장님, 저 이진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났지만 9646님 저도 사랑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주부 하시면서 김재호 남편분이 문자 주셨네요. 방송 끝났지만 읽어드립니다. 9646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여수 중문교회 전휘현 청년의 낭독입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0: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문댐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첫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해요. 계속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부하 중에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이런 역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욕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을 예전보다 빨리 발견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저주를 그만큼 당연하게 여긴 거지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듣고 가는 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다윗은 이 저주를 통해 자신이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무작정 막지 않고 설득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하지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원수인 베냐민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시므이의 저주쯤은 작은 시련으로 여기며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예요. 이렇게 다윗은 혼자 의인이 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지금의 아픔을 꺼내 무리를 설득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해요.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건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죄만 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내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와 아픔을 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둘째, 끝까지 인내하며 살핍니다. 인내하겠다고 했다 해서 저주가 그치는 건 아니에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고 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하지요. 단순히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해석된 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따르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시므이가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다윗 일행이 흔들리지 않고 가니 그 돌이 이제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해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어놓으니 시므이의 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가 해석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 비탈을 내려가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과 분노에 털 깎는 양같이 잠잠히 가는 다윗이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니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고 해요. 아무 일이 없어도 지칠 텐데 저주를 인내하며 돌을 피해 걸으니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영혼이 말씀에 갈급한 법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은 오히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기에 쉴 곳을 주시며 훈련하시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13절과 다르게 피곤한 이들을 다윗과 추종자들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피곤함만이 아니라 백성의 피곤함을 채울하기에 한 곳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 백성된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났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피곤할수록 주님을 찾습니까? 자신을 버린 친가 식구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공동체의 권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는 오해 속에 친가에서 버려져 큰할머니 댁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믿었던 군대 동기에게 사기를 당해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친척들이 제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근저당을 잡았지요. 충격과 배신감에

0: 1년 넘게 은둔하는 동안 빚은 2억까지 불어났어요. 죽지 못해 살던 저를 한 선배가 교회로 인도했어요. 갈 곳이 없어 공동체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제 빚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양육도 받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자 자의로 빚을 내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지요. 작년 수련회 때 스태프로 섬기던 중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절박함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고난이 환경 탓이 아니라 회피와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회개의 적용으로 저는 빚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친가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친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저의 어머니와 키워주신 큰할머니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저는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 40년 전에 버려놓고 이제 와 뭘 원하느냐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잠잠히 받아들여요. 제가 이 사건을 교회 소그룹에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자 하나님은 친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버려진 인생이었던 저를 양육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고난이 약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처럼 회피와 욕심 속에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분노해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고맙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를 꺼냈을 때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감당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실 줄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므이처럼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저희입니다. 아비새처럼 분연히 일어나 복수하려고 칼을 드는 게 익숙한 저희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 그 사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해석된 저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을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리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리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믿음의 어로 캘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한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헤어룸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33년의 짧은 생애는 기도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고리로 연결되어지는 마디마디마다 시간 분초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도 기도하시는 이 패턴 말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모든 기적과 능력이 이 기도의 패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프레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아버지와 연결되는 기도에서 능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구나. 이걸 죄인 제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뭘 배우고 싶습니까? 예수님에게 뭘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기적입니까? 기도입니까?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 테크닉입니까? 두 손 모아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주님 나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저와 같이 기도를 새롭게 다시 배우겠다는 심정으로 주기도문 여행을 오늘부터 같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주기도문 말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주기도문을 마치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외웠어요.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아 예배가 이제 끝나는 것보다 모든 예배의 끝 마무리가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기도문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공을 아니면 이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와 목적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곤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지 그냥 경건하고 평안한 기도문 정도로 내 기도의 샘플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2000년 전에 가르친 기도문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냥 허공에 외치는 종교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과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심장을 뒤흔드는 그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고도 강력한 선언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신앙선언문.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면서 신성시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신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이고 주인으로 칭함을 받는 모든

인간은 황제에게 절대 복종하고 황제의 통치 아래서 평화, 팍스로마는 이걸 구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삼엄하고도 살벌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든지 반박하는 선언문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구호보다도 강력한 반역이죠.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건 거룩한 혁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 외에 다른 나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외에 다른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를 했거든요. 칼로 지배하고 창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로마 외에 다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가시지. 이 기도는 로마인의 가치관과 제국의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찌들어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파격적이고도 신선하고 혁명적인 기도문인지 첫 번째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 충격이죠. 파격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다고요. 또 하나 기도할 때 여호와, 야훼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왕과 백성으로 인정할 때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시여. 이렇게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여호와, 야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 기도할 때 주여, 주님 그럴 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86편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여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여호와, 주여,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부르고 부르면서 기도하던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당신 같은 존재예요. 너무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 되시고 나는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고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가서기 어려운 분만 아니라 너무 어렵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눌림이 있었어요. 기도의 대상이 어려우니 기도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는 아바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얼마나 친근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밀한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친근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죠. 호칭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다 보니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본 게 아니에요. 주인과 백성, 종으로 본 게 아니고 왕과 백성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 이해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주셨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관계의 대혁명이에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또 한 번의 파격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래요. 실은 주기도문에 한 번도 나, 내가, 나의 같은 1인칭 이 단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첫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좁은 세상을 깨라 그 말입니다.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거든. 나라고 하는 신앙의 벽을 높이 치거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틀을 깨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벽을 깨지를 못하고 오로지 나만 나만 나만 그래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여 나여 나여 나여 하다가 신앙이 멍들고 병들어가는 삶 말입니다. 누구도 용납하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로 체질을 바꿔라. 패러다임을.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두의 아버지. 5대양 6대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다 믿어야 될 그 아버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웠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모두 다 믿는 모든 사람들 올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육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는 다 달라요. 아버지는 다 달라.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기도이죠. 단독자로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하나님과 가슴을 트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상처, 내 아픔, 내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만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에서 넘어서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해. 혼자 하지만 그 혼자 하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내지 말고 너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수백 수천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하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다 헤어롬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상선들 벌크선까지 시작해 24척의 배가 갇혀 있습니다. 180명의 선원들이 있어 한국 선원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세계 각 나라 모든 상선과 배들을 합쳐봤더니 2000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2만 명의 선원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갇혀 있어요. 4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 감옥살이 같은 참혹한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하나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그분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국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는 기도와 신앙도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대립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닙니다. 이건 새의 양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그 똑같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새의 양날개를 쫙 펼치고 세상을 조망하면서 그 말이에요.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거장 말입니다. 이것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하늘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 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푸르른 창공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걸 우라노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속에 충만하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주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우주 속에 충만하게 계셔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 친근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요.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뭐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자칫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사사로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하나님을 여길 수도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근데 반대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면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너무 걸어가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럼 영적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민이 되세요. 이 고민과 조심성을 잘 아우르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녀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이 수식어를 통해서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텐션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하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압도가 돼가지고 난 죄인이라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도망치거나 거리감을 두려고 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거리감을 두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네 아빠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란다. 말씀해 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시. 주기도문 첫머리부터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경외입니다. 우리 아버지 친밀입니다. 하늘에 계신 떨림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 떨림이지. 근데 우리 아버지 끌림입니다. 얼마나 끌리신 분이십니까? 경외와 친밀, 떨림과 끌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플러스 친밀함, 떨림과 끌림이 믹싱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실은 예수님께서 경외와 친밀, 떨림과 끌림을 아우르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늘에 계신 분, 경외, 떨림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이 땅에 오신 분 친밀이고 끌림이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어요. 경외입니다. 떨림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친밀이고 끌림입니다. 하늘의 어미함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수 있어요. 경외와 친림, 친밀, 그리고 떨림과 끌림이 믹싱된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선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절대적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절대적 신뢰가 뭐냐면 아버지 이거예요. 아버지. 이 호칭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거대한 로마 제국과 종교적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이 선언이 담겨 있기에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선은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일상의 삶이 힘들 때, 답답할 때, 고단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가슴이 탁 트이고 답답함이 쏙 내려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부르짖음이 될 거예요. 힘들 때만이 아니라 힘날 때도, 답답할 때만이 아니라 답이 있을 때에도, 답이 보일 때, 슬플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순간 내 삶은 축제로 바뀌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늘 뭔가에 쫓깁니다. 현대인들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쫓겨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쫓기는 게 있어요.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쫓기는 삶을 살아.

0: 성공했을 때는 그걸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불안해. 실패했을 때는 낙심을 해요. 기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면서 찬양을 해. 근데 슬프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껴요. 우리 현대인들의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쌩까요. 하나님을 디스해. 답답할 때 부르는 아버지, 이건 살려주세요. 비명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답이 보일 때 부르는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축제의 환호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정점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은혜로 박제되는 것 말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면 슬픔이 위로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쁠 때 아버지를 부르면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축제의 환호성이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혹은 치열한 경쟁의 삶을 단숨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잔치로 바꾸어 놓는 기도문이 됩니다. 선언이 됩니다.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순간. 성공했어요. 부유해졌어. 부유해지는 순간에 교만해지지 않고 행복의 순간에 허무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진정한 성공이 되고 진정한 부유함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좋아하면 자랑이 되고 그 순간 아버지를 부르며 높이면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일이 됐다. 그럼 자랑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 동전 하나 땡그랑 넣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막 구하는 대로 막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믿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아버지로 믿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오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북국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의 네 번째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운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속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었고요.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기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려움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유익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지도 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화려한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눈물만 있어도, 한숨만 나와도, 찬양만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소통하는 길이죠. 그리고 응답이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가 쉽지 않은 날에도 나보다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면서요, 기도의 자리 꼭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6월 26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 포기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찬양으로 안성진이 부르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목포 중부교회 김도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찬양 나누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목포 중부교회 김도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도균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특별히 호남권역 청취자분들이 지금 다 함께 듣고 계시니까요. 짧게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호남권역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또 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요, 목사님. 우리가 잘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낙심되고 또 포기되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때가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자리를 지켜내는 것.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자리, 탈출하고 싶은 자리,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은 자리,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 자리를 꼭 지켜내시고,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중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도 함께 지켜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이고요.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직접 목소리로 사연 주실 분들은 목포 전화 061-284 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로 972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고요. 그 덕분에 8월 21일 전남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7월 23일에 있을 수술 전 검사와 8월 4일 진료 결과가 모두 좋게 나와서 차질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부디 수술 전까지 목에 작은 충격도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대가 뼈로 변하는 상황이 완전히 멈추어서 안전하게 수술받고 깨끗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유방암 환우인 제가 간병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간호간병 통합병실 자리가 나게 하시고, 한여름 염증 우려 없이 병원에서 실밥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기를, 모든 과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이제 남편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제 목 경추 부분을 수술하시는 것 같은데, 부디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계시다가 수술도 잘 되고, 더불어서 또 간병하신 우리 아내분께서 유방암을 또 투병 중에 계시지만 두 분이 더욱더 강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9728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8월 21일 전남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검사와 진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전까지 목에 작은 충격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작은 충격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0: 주시옵소서. 인대가 뼈로 변하는 상황이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유방암 투병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간병하며 함께합니다. 주님. 또 기도하며 나갈 때 간호간병 통합병실 자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과정 속에서 병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임재와 평강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수술부터 모든 하나님 그 실밥을 다 제거하고 안전하게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아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가 더 사랑으로 더 연합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사랑하는 남편의 수술을 위한 아내의 정성스런 기도 9728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은 55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손준우, 김한나, 손한결, 김대성, 김지혜, 김세윤, 김아름, 김아랑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엎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문을 성령께서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분위기가 목사님 가족인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영혼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5526님이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5526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준우, 김한나, 손한결, 김대성, 김지혜, 김세윤, 김아름, 김아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복된 가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5526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은 90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작은 아들의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사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큰아들의 직장 생활도 안전하게 보람차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작은 아들을 수년간 괴롭혀온 아토피와 건선이 깨끗이 완치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집수리 과정도 좋은 전문가를 만나 비용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집수리 문제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상달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작은 아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운 이때에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더욱 번창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자 주님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사랑하는 작은 아들 수년 동안 괴롭혔던 아토피와 건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네.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육체의 피부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집수리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집수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좋은 업자를 만나서 비용과 절차가 순조롭게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9078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아, 다음은 5784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위험 산모로 입원을 하고 퇴원을 위해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벌써 임신 19주차가 된 오늘 드디어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오후에 최종 검사를 하고 퇴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퇴원하고 앞으로도 아이와 산모 둘 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출산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더욱더 강건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784님 고위험 산모로 입원을 하고 또 퇴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오늘 퇴원이 이제 결정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벌써 임신 19주차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생명을 태아를 또 산모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한 이 귀한 아름다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출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믿음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퇴원의 과정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5784님 정말 출산하시는 그날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 청취하고 있고요. 목포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직접 사연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목포 전화는 061-284-90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인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찬양으로 쉬어갈게요. 한웅재가 부르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며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보면서요.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주셨습니다. 4893님께서 주셨는데요. 조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구령의 열정이 참 강하신 것 같고 전도한 사람들이 주일 성수 잘하도록 그렇다면 이미 전도하신 분들이 참 있으시다 많으시다는 건데 그들의 믿음이 양육되어지기를까지도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하십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정말 전화보다 귀한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0: 네.
1: 많이 또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0: 네.
1: 참 좋으신 하나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가야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4894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조카들이 하나님을 더 친근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조카들을 만나기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조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주일에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소중한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사역에 더 풍성한 열매로

0: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4893님의 사연 함께 나눴고요. 다음은 927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딸이 이전에

0: 엄마와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대로 꼭 하나님께서 완치시켜주시고 다시는 재발이나 후유증 없도록 저희가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기도로 모으겠습니다.
1: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9275님의 그 간절한 사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 이전에 난소암 수술을 받아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11시에 지금도 수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집도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난소암이 아버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 명을 기르고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엄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유하심으로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9275님의 사랑하는 따님이 정말 다시는 더 이상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 다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전화로 또 보내진 사연인데요. 211호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제가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서요.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속히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9월 24일부터 28일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허리 통증이 빨리 치료되셔서 필리핀 선교 가는데도 불편함이 없기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11호님을 허리의 통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서 2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주님.
1: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마음의 두려운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시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또 필리핀으로 선교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또 주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2주간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허리가 치유되어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정말 상당히 아프고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빠른 치유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회복이 있으시기를 211호님의 사연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709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어제 남동생에게 극동방송 어플을 소개해줬어요. 동생이 꼭 들어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저도 기도의 끈을 꼭 붙잡도록 저희 남매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찌됐든 동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알려주고 또 그렇게 소개해준다는 거는 너무 귀한 일이니까 두 분 남매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저희가 또 기도 보태겠습니다.
1: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동생에게 사랑하여 극동방송 어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남동생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극동방송을

0: 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남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사랑하는 동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극동방송의 이 방송 사역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7095님께서 사랑하는 남동생에게 극동방송 어플을 소개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 남동생 꼭 되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82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네 가정의 쌍둥이 생명을 주신 주님 덕에 이제 딸이 임신 2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서 예쁜 아기 낳게 하시고 아직 딸이 출산 휴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휴가가 잘 나와서 충분히 몸을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딸과 사위, 손자들이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며 순적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복된 가정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귀한 또 쌍둥이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네. 하나님께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아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귀한 딸의 가정에 쌍둥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딸이 임신 2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딸과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셔서 귀한 아이를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출산휴가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잘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과 사위 손자들이 기독교 명문가정을 이루며 아버지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가정으로, 기독교의 명문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또 기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기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은 목포 중부교회 김도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유연,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전 너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합창단, 순천 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생동감 있는 빛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동성으로 살게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과 우리의 도시 아름다운 여수 시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한 큰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음 전파로 여수가 성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시급 과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이탈 방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한국선결신문은 어제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교단 운영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자의 39.4%가 다음 세대와 청년 이탈 방지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청년 맞춤 사역 확대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신앙 교육 강화와 가정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단 내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세례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48.5%는 교회 학교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0: 응답한 반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시대 변화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학교 소멸 위기와 소형교회의 사역 정체라는 현실을 정량적 지표로 직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관료적 교단 행정의 한계를 깨뜨리고 청년들의 현실 고민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역 인프라 확충과 구조조정 성격의 교회 합병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교계의 당면 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의료지원사업 15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만찬회를 열고 수술을 받은 아동들의 건강상태와 성장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오늘 발표를 통해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김병윤 사령관과 과거 심장수술 지원을 받은 아동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세종병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 아동 1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국내 이송과 수술,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왔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여전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의료구호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출판계가 2016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단순한 서적 판매를 넘어 대중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 마케팅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소속 15개 회원사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도서전에 6개 부스 규모로 동참해 오는 28일까지 문서 선교의 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은 독자와 한 줄 평을 나누는 교환 독서와 향기 마케팅을 선보였으며 생명의 말씀사는 젊은 세대의 심리 코드를 반영한 사랑의 언어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개장 초기 물량을 완판시켰습니다. 지하교회 전도용 손바닥 성경을 전시한 문광서원과 기독교 독서 플랫폼 북서번트 등 참가 업체들은 참여형 행사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 북한 선교의 실상을 알리고 기독교 콘텐츠의 사회적 접점을 확장하는 목회 거버넌스를 공유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대중이 머물 수 있는 오감 만족형 문화 공간을 일구어낸 이번 도서전 참여는 기독출판의 위기 속에서 문서 선교의 문턱을 낮추고 기독교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해낸 실천적 대사회 소통 패러다임의 긍정적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몸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라고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신간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의 저자인 저스틴 얼리 변호사는 자신의 일중독과 공황 발작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지 않은 몸의 습관이 깊은 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몸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몸을 우상화하는 현대 사회의 오류를 비판하며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빛을 투과하는 창문으로 정의합니다. 책은 과식을 절제하고 스마트폰 중심의 도파민 자극을 차단하는 디지털 안식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영적 훈련법과 부활의 소망을 신학적 근거와 함께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 매일 먹고 잠자며 노동하는 몸의 일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예배로 재규정한 이번 신간의 통찰은 관념적 신앙에 갇혀 지쳐가던 현대인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치유하는 균형 잡힌 삶의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부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천지 순회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신도들에게 전시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교육 녹취록에 따르면 교단 관계자들은 이 씨의 구속 전후로 현 상황을 비상과 전쟁으로 규정하며 정사와

0: 권세 잡은 자들에 맞설 최전선 전투병이 되라고 신도들을 선동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 아래 최소 5만여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파악한 가운데 신천지 측은 95세 초고령 피의자에 대한 물리적 형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교주의 조건 없는 영생 교리를 파괴해 오래된 신도들의 동요와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단 집단의 내부 권력 투쟁과 분파 가능성을 예리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광양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중국의 윈저우시에서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근의 집들까지 많은 가구가 동시에 무너졌는데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주민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됐습니다. 고작 6명만이 살아남았고 더 이상의 생존자는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뒤에 아래쪽 사고 현장에서 한 아이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부부의 시체가 포개져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거두려 했는데 그 밑에 깔린 아이가 무사히 살아 있었던 거지요. 부모님이 몸을 겹쳐 아이를 십자가처럼 이중으로 감싸안고 떨어지는 건물 잔해를 막았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아이 안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희생 때문에 아이는 엄청난 현장에서도 상처 별로 없이 무사히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지요. 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험한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하지만 실상 우리는 여전히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의인에게 특히 고난이 많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기서 건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삽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피하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지키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듯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두시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며 인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악과 고통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개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해 버려.

여겨져 사람의 발필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소금으로 빛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0: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0: 예.
1: 테레사 수녀가
0: 예.
1: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난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0: 예.
1: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는 거죠.
0: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감리교회를 신임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네.

0: 숨으시고 네.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네. 운영위원님 몇 사람이나 돼요?
1: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
0: 그렇죠?
1: 예상이 됩니다.
0: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1: 5명 이번에
0: 오셨죠? 좋았죠?
1: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뭐가 좋았어요?
1: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예, 여러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숴 보셨어요?
1: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0: 네.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1: 예.
0: 제가 수거값 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갓
2: 뭐요? 캄보디아.
0: 예, 거기 데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네. 그 수고한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2: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네.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네. 3만 원만 되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1: 들었습니다.
2: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 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1: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예. 예.
1: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1: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2: 예.
1: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네.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당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 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2: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네.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네네. 것 같습니다.
1: 네.
0: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1: 네.
0: 장로님이요?
1: 네. 장로입니다.
0: 또 사모님은?
1: 지금 집사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1: 네. 동해입니다.
0: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1: 네.
0: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1: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 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2: 네.
1: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2: 아.
1: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0: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1: 네.
0: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1: 사실 이 보고마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0: 그렇죠.
1: 쪽이. 그래서
0: 네. 네. 토속 종교가
1: 그렇습니다.
0: 있고
1: 네.
0: 또 바닷가니까 네.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그렇습니다.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1: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예.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5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2: 네.
1: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0: 앞으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1: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돼 있었거든요.
1: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가스펠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노래. 그
1: 크고
0: 굉장히
1: 놀라운
0: 좋아하고
1: 평화가
0: 있어요.
1: 330장.
2: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 누님, 큰 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3: 할렐루야.
2: 그래서
3: 네,
2: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 700명이. 네.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2: 네네.
1: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이실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는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2: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1: 그리고
2: 교회가 많습니다.
1: 해군 부대도 있고.
2: 네, 일함대.
1: 육군 부대도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2: 네. 네네.
1: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2: 네, 그렇게.
1: 제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2: 네.
1: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한번
2: 네.
1: 해요.
2: 우리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0: 네. 네.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0: 예.
2: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0: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2: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섬길 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

0: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1: 너무 놀라운데요. 그럼
0: 네,
1: 갑자기
0: 저도 깜짝
1: 노래했는데
0: 놀랐어요.
1: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0: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또
1: 예.
0: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2: 아니
0: 키운
2: 제가
0: 예,
2: 우리 PD들더러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안
1: 예.
2: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1: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2: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0: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 계열인데 지금은 세무 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0: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1: 예.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더 듣고 싶은데,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네,
1: 할렐루야.
0: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2: 하나님의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1: 은혜네요. 네.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1: 아멘.
0: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2: 치유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2: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1: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0: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네.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목사님께서도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네.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네.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해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2: 네.
1: 좋은 기회예요.
2: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네.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장로님.
1: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2: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리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10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선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켈라그라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 켈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0: 전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의 뉴스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죠. 하지만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가 메마른 마음을 또 녹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먹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우리들의 섬세한 사랑의 그 복음의 마음을 전해주면 어떨까요? 작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더 워십 에이블의 음성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로 함께 하셨습니다. 2시였습니까?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시간 오늘 함께 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오프닝 때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성공과 명예, 2번 사랑과 선행, 3번 재물과 권력, 4번 지식과 지혜.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성공과 명예, 2번 사랑과 선행, 3번 재물과 권력, 4번 지식과 지혜. 네, 정답을 아시는 분샵 9750,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야 된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산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신가요? 다툴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 오늘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어려움 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또 이 행동으로 돌보며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투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트리니티의 음성으로 우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텐데 퀴즈 문제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오프닝 때도 잠깐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충분히 정답을 맞추실 거라는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이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성공과 명예, 2번 사랑과 선행, 3번 재물과 권력, 4번 지식과 지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성공과 명예, 2번 사랑과 선행, 3번 재물과 권력, 4번 지식과 지혜. 이 중에서 선택해서 번호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번호라고 하면 1, 2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서 번호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보기 중에서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성공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함께 성경 말씀에서 알아가고 또 풀어가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국은 마치 또 그리고 윤상은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계 날개들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 찬양들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우리 주님의 귀하신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의 가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 심령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오늘 퀴즈 문제처럼 또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퀴즈 문제 남은 시간도 함께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그 용기로, 그 감사로,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과 선행. 짧은 단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선행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할렐루야.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전하며 오직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며 10절에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과 두 번째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뜻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심판당하냐는 교만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다 자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오만 자만한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자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교만을 부추기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에게 교만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만과 끊임없이 싸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는 첫째로 교만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 두 번째는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죽이는 자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성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 과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아 또한 의식, 과부 의식,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아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자를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자, 첫째는 교만한 자요,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인에 대해 고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대상 관계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좌우만 살피지 말고 위를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2

0: 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자, 첫째는 교만한 자가 심판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제 학교 방학 다가오죠.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3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와 함께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이름을 듣고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분을 환영하고 잘 인도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 연결된 방학생의 동의를 받고 두 분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야,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방학생이 기도를 할 때 본인도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불편한 걸 감수하고도 내가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새끼라 또 한 번 출발해 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곡이죠. 자, 원에이싱어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너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월 20 6일 금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 여러분. 한 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자, 6월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깨라 방송 듣게 해주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송 되시라고 8865번님 앱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앱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앱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2682번님 한 주도 영혼구원에 본받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자는 샵 1069.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새끼라 오프닝 오래간만에 들으세요. 1498번님 조금씩 늦게 오셨나 봐요. 퇴근 시간 바뀌어서 항상 끝 무렵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구나. 아, 힘이 나는 방송 새끼라 감사하다고. 2046번님도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도 평택에서도 잘 오셨고. 자, 강주영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곡 들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 힘있게 찬양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아,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이 찬양 흥얼흥얼거렸는데

했는데 극동방송 새끼라에서 이 찬양을 내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한번 문자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6772번님 잘 오셨고요. 서천에서 8845번님도 잘 오셨고 아니 제가 곡은 지금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듣고 싶을지 오늘따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번째 곡을 제가 한번 선곡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라디오 예배 때참 많이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 그렇죠? 이분 어떤 분이죠? 예. 1498번님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부 워십입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강원도 여행 가는 길, 오빠가 찬양으로 졸음을 깨고 싶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운전하고 있으면요. 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강원도 여행 되시고. 786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랑하는

5524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공항과 우울로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 찬양으로 꼭 힘내고 하나님을 꼭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의 2347번님 비롯해서 춘천으로 선교 다녀오신 3548번님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6904번님도 오셨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2042번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신청곡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주에서 0360번님 듣고 계시고 또 아들이랑 야구 가는 길에 매일 듣는데 엄마는 메시지를 왜 안 보내냐고 해가지고 우리 8199번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군요. 8493번님을 비롯해서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새끼라 때 운전 중에 듣게 돼서 문자가 힘들었는데 오늘 간신히 보내셨네요. 2617번님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퇴근하면서 3923번님 듣고 계시고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6504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십시오.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다는 제가 소화는 못하고요. 최대한 1절 아니면 2절까지만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이곳저곳에서 요즘 이제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청주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충주도 시험 방송을 시작했고 중계소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 우리 극동방송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에서 또일 마치고 구미로 퇴근 중에 6679번님 오셨어요. 1684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고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 칠하면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9394번님 이렇게 또 처음 새싹으로 주셨습니다. 560번님도 처음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많네요. 8507, 2617 네, 다 처음 오셨어요. 아 오늘 신청곡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청했더니 이렇게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자,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혹시 내가 교회 갔다라는 거 얘기 아직 못 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이 새끼라를 통해서도 좋고요. 다른 거를 통해서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 아무튼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에 드디어 내가 방학을 끝내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오,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아는 노래도 좀 나오고 있고요. 평안하거나 위로가 받거나 힘이 나거나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십니까?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무교나 방학. 나 쉬고 있다. 나 1년 쉬고 있다. 1년 방학. 6개월 쉬고 있다. 6개월 방학. 이런 식으로 샵1069 문자나 여러분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한번 주십시오. 좋은 선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학년 온유리가 왔네요. 0709번으로 5학년 초등학교 그쵸? 온유리 고마워요. 이 방송 듣고 있어서 고마워요.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는 7898번님도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고정 채널로 잘 듣고 있다고 울고 웃는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애청자 9910번님 주변에 극동방송 들으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아요. 자 찬양을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찬송가 신청곡 2곡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들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교회로 가야 할 영혼들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도 기도로 비벼버리겠다. 비빔국수 드시면서 좋습니다. 좋아요. 3081번님 고맙습니다.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0: 3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4705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2살, 5살 아이랑 함께 듣고 있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2살, 5살 이름도 안 들었고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귀엽네. 그냥 귀여워. 2살, 5살. 와.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쁘기도 하죠. 이뻤다가 힘들었다가. 자, 드디어 방학생 왔습니다. 이제 전화해 볼게요. 문자 주신 분 어디 가지 마시고 제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일반 전화 가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3848. 3848. 자, 신호 갑니다. 3848 30년 방학생. 30년 방학생.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0: 아이고,
1: 없습니다.
0: 이게 금방 문자 보내셨는데 이상한 전화 아니에요. 3848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돼요. 30년 방학인데 지금. 3848번님 제가 지금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극동방송에서 거는 전화예요. 우리 30년 방학생 꼭좀 받아주십시오. 주요. 좀 전에 문자 방금 전에 주셨는데. 아, 좀 쑥스러우실까? 화장실 가셨을까요? 주요. 아, 자, 그러면 다른 분도 있어요. 다른 분. 다른 분 있습니다. 2626. 2626번님. 2626번님. 신호 가고 있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까?
2: 차 안입니다.
0: 차 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경기도 시흥입니다.
0: 경기도 시흥 차 안에서 혹시 정차하셨어요?
2: 지금 이제 정차 해야 됩니다.
0: 그럼 정차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예,
0: 천천히.
2: 알겠습니다.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2: 네네.
0: 전화는 끊지 말고. 제가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2: 예.
0: 정차하면 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네네. 신호를 받고 있어가지고.
0: 예. 천천히 제가 다른 사연 할 테니까.
2: 예.
0: 예. 3848번님. 아, 우리 아까 30년 방학생이 통화가 곤란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 아니, 아니. 우리 지금 2626번님은 예, 정차에
2: 네네.
0: 신경 쓰시고 제가 사연 읽고 있을게요. 사연
2: 알겠습니다.
0: 읽고 있을 테니까 끊지 말고 정차하시면 저 부르세요.
2: 예.
0: 3848번님이 지금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협력업체분들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계신다고? 아, 같이 통화하면 안 되나요? 협력업체. 자, 딸기이라면서 듣고 계시는 6211번님 고맙습니다. 자,
2: 전
0: 인천.
2: 정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자, 시흥에서 주차를 했는데, 야, 이 사연이 기가 막혀요. 45년 동안 무교입니다. 방금 할렐루야 찬양 가사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보겠습니다. 맞죠?
2: 맞습니다.
0: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 네네.
0: 45년 동안 무교란 얘기가 올해 이제 45입니까?
2: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다.
2: 예, 없습니다.
0: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2: 네,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0: 예.
2: 막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어요?
2: 네네.
0: 근데 교회를 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2: 그냥 교회 분들을 만나면 뭐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오다가 다 뵙고 그러잖아요.
0: 네네.
2: 목사님이라든지
0: 예.
2: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0: 그렇구나.
2: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0: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자고 한 번쯤은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 신예배, 크리스마스 그런 때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2: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만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0: 초코파이
2: 가보고.
0: 때문에 가.

0: 하셨고
1: 네,
0: 나와서는
1: 비잖아요,
0: 한 번도
1: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0: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1: 네.
0: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갔다.
1: 네, 맞습니다.
0: 아, 정말 우리 좋은 분들을 잘 만났네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극동 방송을 들으세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1: 우연히 지금
0: 예.
1: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로.
0: 저절로
1: 네네.
0: 본인 차
1: 제가 뭐 잘못,
0: 아닙니까? 본인 차 아니에요? 예?
1: 제 차인데
0: 예.
1: 잘못 조정을 했는지 이렇게
0: 잘못
1: 설정이
0: 조정했는데
1: 되죠.
0: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흥이면은 106.9인데 거기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극동방송은 오다가다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0: 가끔 이렇게 우연히 좀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0: 막 이렇게 찬양 나오고.
1: 네네.
0: 근데 오늘 딱 맞춰졌는데 진행자가 문자 보내라니까 그냥 보내봤군요.
1: 맞습니다.
0: 와. 근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는 거.
1: 네네.
0: 근데 누군가 옆에서 좀 끌어줬으면 갔겠네요.
1: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1: 뭐,
0: 제가
1: 딱히.
0: 팍팍 끌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1: 아,
0: 예? 오늘 그냥
1: 예, 감사합니다.
0: 확실하게 끌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물을 저희가
1: 아,
0: 드리거든요.
1: 예.
0: 이렇게.
1: 네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아, 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아, 예.
0: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하라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1: 너무 많습니다. 전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0: 아무거나, 그래도
1: 네.
0: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1: 예.
0: 예. 저도 이게 아무거나가 힘들어가지고. 예. 뭘로
1: 전
0: 할까요?
1: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먹는 거, 다 먹는 건데.
1: 아, 그렇습니까?
0: 다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1: 네네.
0: 중에서 조금 먹는 걸로
1: 예.
0: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당첨 문자 가면은 주소 좀 남겨주시고,
1: 아,
0: 교회
1: 예.
0: 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
1: 네네.
0: 시흥에 어디 사세요?
1: 시흥시 신천동이라고,
0: 신천동.
1: 신천동에. 네네.
0: 네. 자, 우리 신천동에 계시는 분, 우리 2626번님, 무교생,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끌어달랍니다. 시흥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 문자 한번 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방송국에서도 잘 이렇게 봐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나가 보는 겁니다.
1: 좋습니다.
0: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2626번님을 다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늘 딱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오빠, 그런 거 있으면 신기한 것
0: 신기하죠?
1: 같습니다. 네네.
0: 저도 이렇게 우리 2626번님하고 통화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분하고 통화한다는 게 저도
1: 네네.
0: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2626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교회 가셔서 한번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번 주부터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꼭
0: 예.
1: 가보겠습니다.
0: 저 따라서
1: 네네.
0: 기도 한번 할까요?
1: 아,
0: 예.
1: 좋습니다.
0: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어우, 정말 놀랍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2626번님.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1: 네네.
0: 오늘 당장 제가 시흥 신천동에 있는 건강한 교회
1: 아,
0: 두세
1: 예.
0: 군데 이상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꼭 이번 주에 가시고,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혼자

0: 가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연결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좀
1: 괜찮습니다.
0: 예예 예, 그렇게 제가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1: 네,
0: 지금
1: 감사합니다.
0: 청취자분들도 시흥의 신천동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줄 거거든요.
1: 아,
0: 그럼요.
1: 네네.
0: 그 지금 보니까 뭐 문자창에 지금 난리 났네요.
1: 아, 그렇습니까?
0: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어디 교회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또 연결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갔잖아요. 아까
1: 맞습니다.
0: 먹는 거 고르셨는데
1: 네네.
0: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먹는 거두개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좋은 걸로
1: 감사합니다.
0: 해가지고. 예. 아, 정말. 근데 이 선물보다 진짜 더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 꼭 만나셔서 아까 그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1: 아, 예.
0: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그분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1: 아,
0: 그렇게
1: 예.
0: 한번 꼭 제2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이렇게 들었던 찬양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0: 없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어떤 곡을 이 곡을 또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이 곡은 아마 아실 거예요. 2626번 이 곡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곡이거든요.
1: 아, 예, 알고
0: 아시죠?
1: 있습니다. 네네.
0: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45년 전부터 우리 2626번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대요. 이거 라디오 끄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요. 우리
1: 아, 예.
0: 2626번님 오늘 정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너무
0: 이
1: 감사드립니다.
0: 곡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2626번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누군가 교회를 나가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없대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미션이 있네요. 사명이 있습니다. 야, 저기 저 삼지대 뭐 저기 지구 반대편 뭐 그런 데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연결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분도 딱 그거네요. 자, 이제 두세 군데 지금 건강한교회 소개시켜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시흥에서 지금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와, 뭐 여기 저기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이 정리하려면 저 이거 아유. 아 근데 이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한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아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년 방학하고 있다가 가까운 교회 두 주 전에 가서 예배드렸다고요. 참 눈물 많이 났다고요. 우리 0084번님 축하드려요.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적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4952번님 전주에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듣고 있는 분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 자, 우리 시흥에서 신천동 주변에서 교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연결할 분도 선택해서 아까 그 남성분에게 제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연을 소개를 못하겠어요. 특히 시흥에서 온 문자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신청곡들 가운데서 이 곡 역시 많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말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은혜 보내면서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0: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 캘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결 3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복된 장마비라는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나오시나 밥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악어는 6개월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물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100일 정도 밥을 먹지 않고서도 살 수 있지만 물은 꼭 마셔야 죽지 않습니다. 월남전에 종군했던 미국 군목의 말을 빌리면 전사하는 병사들에게 그대 최후에 남기고 가는 철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물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막지대의 물은 그야말로 생명유지의 절대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27절에 의하면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고 난 후에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평안합니다. 27절을 보면은 그리한 적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평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복된 장마기가 내리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땅이 소출을 많이 냅니다. 농사가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면 자연히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고 살기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평안하면 영혼의 지배를 받은 정신이나 육체나 삶이 자연스럽게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러워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맞지 않는 영혼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영혼 힘을 잃게 되고 심기가 꼬이게 되고 영적 신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메말라 삭막해지면 그 여파는 즉시 가정에 미치고 자녀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유로워집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꼼짝하게 못하게 속박했던 멍의 목은 내 힘으로 꺾지 못합니다.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좌절과 실패의 멍에는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불행과 파멸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행복과 영생으로의 자유입니다. 어느 자유가 진정한 자유요 좋은 자유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입니까? 죄의 종이 자유인으로 변신한 자유입니까? 그 자유가 어떻게 내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요구합니다. 세계 역사는 자유의 쟁취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피의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심으로 내 몫에서 죄의 멍에목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삼키지 못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짐승의 삼킨 바가 되지 아니하고 편히 가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의 세력과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옛뱀은 간교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뱀은 곧 사탄이면 마귀인 것입니다. 뱀은 파충류 가운데서 가장 특수화된 동물군입니다.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첫째, 냉혈 동물입니다. 사탄은 동전도 사랑도 연민도 없습니다. 뱀들이 모인 것은 여름철에 한기가 감돌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은 냉혈 동물처럼 되고 맙니다. 인정도 우리도 신우도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두 번째, 큰 집이나 오래된 집에 있습니다. 낡은 집, 보수하지 않는 큰 집, 비어있는 고가에는 반드시 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고 빈 집, 빈 영혼 속에는 사탄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떠난 집에는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셋째, 소리 없이 달려듭니다. 말이나 사슴, 범이나 사자, 코끼리나 독수리는 달리고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마귀의 속성 역시 소리 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넷째, 산 것만 통째로 먹습니다. 뱀은 이빨로 깨물어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지 않고 통째로 산 것만 잡아 먹습니다. 죽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귀 역시 이미 죽어버린 영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먹이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맛이 없기 때문인데랍니다. 뱀은 화로를 좋아합니다. 마귀 역시 이미 자기 밥이 되어버린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다 삼켜버립니다. 다섯째,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뱀은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틈만 있으면 그 몸을 엿가락처럼 늘어뜨린 후에 유유히 들어갑니다. 마귀의 경우도 큰 문제, 큰 사건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감정이나 문제를 교묘히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여섯째, 위장술에 능합니다. 마귀는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혜롭습니다. 타조나 들소처럼 그리고 학이나 독수리처럼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뱀은 느리지만 지혜로 자기보다 빠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생도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혜로 파멸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여덟째, 공격적입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독을 내뿜어 공격합니다. 사탄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 화해, 평화를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물리면 독해집니다. 증오의 화신이 됩니다. 눈빛이 사나워지고 언사가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포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폭을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뱀, 이것은 악한 짐승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면 약한 짐승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뱀은 그냥 지나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할 테면 하라는 자세로 무관심하면 사탄은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관심을 표명하고 문제를 침소, 붕괴하면 사건을 일으키고 사탄은 때를 만난 듯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속담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역공해야 됩니다. 구멍을 장 뜨러 쑤시고 귀찮게 하면 뱀은 다른 곳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고 찬송의 장대로 귀찮게 하면 말씀의 검으로 휘어져주면 살 곳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그것을 떠나게 되면 셋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상한 것, 원망스러운 것, 불평한 것, 불만스러운 것, 오해, 섭섭한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탄이 좋아하는 틈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성경을 멀리하는 것, 교회에 안 나오는 것, 세상 향락에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 역시 나를 사탄에게 내놓은 결과가 됩니다. 영적으로 경성하고 무장하면 사탄은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좋아하는 먹잇감을 없애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죄와 불신입니다. 죄를 없애고 불신을 제거하면 사탄은 배가 고파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다섯째, 머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뱀의 생명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를 깨면 뱀은 죽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이미 뱀은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빨과 발톱이 빠져 우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습니다. 머리는 깨지고 꼬리만 흔들어대는 뱀은 힘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꿈틀대다가 하얀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0: 여러분, 본문은 은혜의 담비가 내린 곳에 악한 짐승이 쫓겨나고 삼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곧 악한 짐승의 공격을 받는 순간입니다.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큰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들의 소생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부터 집중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묘사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은 신구약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개 방향과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 신약시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마른 뼈들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 두 막대기의 상징에 대한 묘사, 24절에서 28절 다윗 왕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른 뼈들의 소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죽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마른 뼈들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로 말미암아 소생케 된다는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마른 뼈에 비유된 이스라엘입니다. 7절에서 10절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부르심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환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선지서들인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본단락의 해석 부분에서는 해석의 주체가 에스겔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은 뼈들의 소생을 개인적인 부활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몸의 부활을 묘사하긴 하지만 본단락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밝히는 부분에서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단락에서 묘사되고 있는 마른 뼈들의 소생은 메시아적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 공동체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마른 뼈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이 뼈들이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에스겔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3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이 뼈들이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어찌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서 14절 마른 뼈들의 회복입니다. 마른 뼈들의 회복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종말론적 회복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는 생기가 14절 여호와의 신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시대에 있을 교회의 시작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8절 하나가 된 남왕국과 북왕국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마른 뼈들의 회복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두 막대기의 상징적인 행위를 비유로 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밝힌 반면 본달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한 특징임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24절에서 28절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에 나타나는 신학적 특징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예언입니다. 본달락의 중심적인 주제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마치 그 당시에 있을 역사적 사실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듯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외형상으로는 민족적 차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공동체, 즉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12절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달락은 다윗의 왕권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에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재건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구약의 언급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다윗 왕권의 개성에 대한 첫 언급으로서 나단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강조점입니다. 다윗 왕권의 영원성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문맥에서 언급합니다. 강조점은 다윗 왕권의 통치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남은 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맥에서 언급합니다. 강조점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아모스의 결론부에 위치합니다. 강조점은 다윗 왕권의 궁극적 회복입니다.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왕국과 북왕국의 결합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이 남쪽의 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결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한 나라를 만드시고 한 임금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둘째, 24절과 25절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다시는 이방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셋째, 26절에서 28절 하나님 나라의 설립에 대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주권과 영토 그리고 백성입니다. 그 중에 주권자와 백성을 잇는 역할을 하는 뼈대로 바로 언약입니다. 통치자와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약속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백성들에게 심판이 뒤따르고 반대로 언약을 지킬 경우에는 복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설립의 근거는 언약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죽어버린 마른 뼈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베소서 4장 3절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항상 분열의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성격,

0: 다른 기질, 다른 가치관 등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때 오직 진정한 연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통해 유일한 왕으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소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질병과 실패, 관계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는 때로 거센 풍랑처럼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풍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오연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의 찬송으로 찬송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폭풍 가운데 두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게리 챔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여수 중문교회 전휘현 청년의 낭독입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문댐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5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라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전 너마드 미슬리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심으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열두 제자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홀로 산에 오르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마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기나긴 설교를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의 사역을 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도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사역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아멘이죠.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사역자였던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한 민족의 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사역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전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시는 내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가지셨던 소원처럼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서 합니다. 납니다. 다시 한번요. 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집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약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오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보내신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옥문 닫아주시고 천국문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루라고 주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 말입니다. 요한일서를 가서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화목제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어져 모든 죄를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악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제물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닫혀진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랍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끔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미안하고 죄송해요. 제가 좀더 건강했다면, 좀더 젊었다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봉사할 건데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신 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닮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만드시려고, 예수님 동생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작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인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라 이 말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주를 우리는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아, 내가 목사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내가 장로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권사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안수집사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은혜 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거죠.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한 교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인데, 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서로 왼수지간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 같은 이불 덮고 살지 않습니다. 딴 방을 씁니다.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막 이를 갑니다. 이놈의 왼수. 그러면서 이를 가는, 그렇게 부부 관계가 안 좋은 부부입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 보니 전에는 그렇게 왼수처럼 여겨졌던 아내가 천사처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 눈에도요, 그렇게 왼수 같았던 남편이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전에는요, 서로 왼수지간이어가지고 싸우고 그러더니 이제 못 보면 못 사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 가정에요, 이 목사님이요, 신방을 갖두댑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 얼굴 보자마자 첫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워미워미. 은혜 받아서 겁나게 좋다 했더만 은혜의 약발이 떨어졌나 보다.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눈 감고 자게 만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눈 감고 자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눈 뜨게 자게 하셨으면 이렇게 예쁜 내 남편 잠자면서도 쳐다보면서 잘 것인데 왜 하나님은 눈 감고 자도록 만들어놔가지고 자면서 보고 싶은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안타까워 죽었어요. 아, 이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성품이잖아요. 사랑의 성품이에요. 덮어줘 버리고 용납해줘 버리고 받아주고 사랑하시는 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은혜 많이 받아서 예수님 많이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많이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

0: 영광을 크고 놀랍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삶을 살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가지고 금메달 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대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업을 해도 삼성그룹처럼 그렇게 사업을 해보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소박합니다. 너 아무것도 나에게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금메달 없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네가 가난하든, 네가 병약하든, 네가 실패한 사람이든 괜찮아.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 나는 거기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가장 기뻐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생을 살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끝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위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할렐루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도 하며.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려내는 그 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상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해서 영혼 살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 754국에 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이름이 없는 한 이스라엘 소녀가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

과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로 소개되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크고 존귀한 나만 장군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세상의 명성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름도 없는 이 작은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름 없는 한낱 여종에 불과한 소녀였지만 그 소녀에게는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 한 나라의 장군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해답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가슴에 늘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기에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말입니다.

0: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충만 함께 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겉보기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은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절망 상태였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갑옷을 입었느냐를 따져 묻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직장, 화려한 직함이라는 갑옷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또렷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 6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예수동행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십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홍성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6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동행일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김현우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뭐 변함없이
0: 네.
1: 열심히 잘 지냈고, 어제는 이 지역에 시차례가 있어서 검은도에 다녀왔거든요.
0: 아,
1: 네,
0: 그러세요.
1: 검은도 바다를 보면서 잘또
0: 와.
1: 다녀왔습니다.
0: 검은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여수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좀
1: 예.
0: 멀죠?
1: 그러니까 제주도랑 여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여기서 한 2시간 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0: 배로.
1: 예, 그리고
0: 와.
1: 좀 이번에 쾌속선이어서 그렇지 좀 그러면 한 3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왕복 그럼 한 5시간을
1: 예,
0: 배에서
1: 그렇게 된
0: 보내신
1: 거죠.
0: 거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뭐 KTX 여수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예.
0: 네. 저는 아직 검은도는 못 가봤습니다만, 네. 어떤가요, 검은도?
1: 아, 검은도가 예전에 영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등대도 설치해 놓은 것이고 영국군의 묘지들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있는데 교회가 6개나 돼요.
0: 검은도
1: 예,
0: 하네요.
1: 섬은 크진 않은데
0: 아.
1: 그래서 한번 가볼만 합니다.
0: 네.
1: 예.
0: 거기 검은도에 몇 분이나 살고 계신가요?
1: 아, 제가 인구수는 잘 모르겠네요.
0: 그래요. 근데 이제 섬이 규모가 크지 않은데
1: 네.
0: 교회가 6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1: 예.
0: 아, 대단합니다. 네.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각각 그러면 교회에 계시고
1: 네, 다
0: 네.
1: 계시고요.
0: 다 통합 교회인가요?
1: 예, 통합 측다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0: 네. 아유, 참 멀리 또 시차로에 예. 그 통합 측 여수노회 시차로회가
1: 여북
0: 여북
1: 시찰인데요.
0: 시차례.
1: 예,
0: 네.
1: 그 중에 이제 검은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여북 시찰에 그 지역적인

0: 범위가 꽤 넓네요.
1: 네. 그렇죠. 네. 다 섬을 끌어안는다고 할 수 있죠.
0: 그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1: 예.
0: 자,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예, 2026년 상반기를 훌쩍 저희가 보내면서 상반기, 예,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동행 읽기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목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1: 예, 오늘은 예수 동행 읽기를 쓰면서 변화를 경험하기. 입니다. 네. 그래서 변화를 쓰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인물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쓰면서 변화됐던 그 일기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의 실제 일기를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변화를 경험하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1: 예, 먼저 그 특별한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작은 도전부터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그 예수 동행 일기를 딱 열흘간만 써보는 거죠.
0: 열흘간만?
1: 예, 한 달도 아니고,
0: 네.
1: 1년도 아니고, 딱 열흘간만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하는 건데
0: 네.
1: 열흘 동안 예수님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기록해보는 거죠.
0: 네. 열흘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만만해 보입니다.
1: 예.
0: 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네.
0: 일단 10일만 하면은 조금 허들이 낮은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좀 큰 결심보다는
0: 네.
1: 그냥 한번 열흘만 해보자는 도전의식으로 뭐 작심 3일이라고도 하는데 3일을 네. 3번만 하면
0: 열흘이
1: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열흘이 지나면
0: 네.
1: 그 안에 느끼는 것들이 많고 아, 내가 계속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오늘 그 변화를 가장 보여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아마 책으로도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는데 17세기 프랑스에서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0: 아, 로렌스 형제.
1: 네.
0: 네. 저 이 책 본 기억이 납니다.
1: 네.
0: 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라는 제목으로
1: 네,
0: 아마 예, 한국교회 소개가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자 로렌스 형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이분은 17세기 프랑스 분이셨는데요.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맡은 일이 부엌 일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신학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닌데 그냥 평생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0: 네. 이게 군대로 얘기하면 취사병이네.
1: 네. 그래서 막 허드렛 네. 일들을 다 맡아서 하신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보면 쭉 읽어보면 약간 장애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분이 부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평생 그 결심을 해나가는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야채를 다듬으면서도 때때로는 장을 보고 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한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사실 부엌이라는 곳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1: 네.
0: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네.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곳,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장을 보고
0: 네.
1: 또 우리에 있는 일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샘플이 될 수도 있겠죠.
0: 네. 예. 그래요. 그분이 이제 남긴 말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좀 소개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제가 한 군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머무르게 됩니다.
0: 네. 이게 사실 누군가 친해지기 위한 원리죠.
1: 네네.
0: 네.
1: 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더라고요.
0: 네.
1: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남긴 책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촘촘히 써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로렌스 형제의 그 원리.

0: 원리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아주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면
0: 네.
1: 가족, 연인, 뭐 자녀, 친한 친구, 하루에 그 사람들은 몇 번이나 생각하는지 사랑하면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1: 예, 제가 아는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이번에 호주에 손주들을 보러 갔다 왔는데 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0: 네.
1: 자녀보단 더 손주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0: 아니,
1: 좋아하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죠.
0: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네, 자녀보다 손주들을 그렇게
1: 예, 뭐 저희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장로님들도 매번 500원 내고 자랑해라. 맨날 손주 보여주시고 그러시죠, 뭐.
0: 네, 자랑하려면 돈 내야 된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면 자주 생각 하게 되죠. 근데
0: 네.
1: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우리가 기도는 하고 때때로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사랑하면 자주 생각하게 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자주 생각하면은 결국 이제 사랑하는 거다. 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묘사인데. 네.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주 생각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주 생각하는 걸로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 조금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1: 그제 아내가 한 번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피 굳더라고요.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잠깐의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는 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동의 일기는 그것들을 자주자주 자주 생각하는, 예, 내가 진짜 주님을 생각했는가? 일상 속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수동의 일기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애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이제 요즘에 계속 삶의 습관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3달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실제 일기들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어예기에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실제 일기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자, 찬양 한곡 듣고 그 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찬양 들을게요. 소원 함께 하시죠.

0: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소원 들으셨습니다. 자,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어예 기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 구체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하나 좀 나눠주실까요?
1: 네. 먼저 40대 주부 분께서 올리셨는데요.
0: 네.
1: 작은 아이가 밤 9시가 돼서 밥을 또 먹고 싶다고 합니다. 치우고 설거지를 끝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다시 재료를 꺼내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주니 맛있다며 더 먹겠다고 두 그릇을 먹습니다. 오늘 활동이 많았나 봅니다.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맞춰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0: 네. 재밌네요. 네.
1: 예, 굉장히 작은 얘기죠.
0: 네.
1: 예, 설거지 막 끝냈는데 다시 밥 차리는 게 주부로서는 좀 어렵죠.
0: 네. 주부들이 진짜 귀찮아하는 일이죠.
1: 네. 예.
0: 밥상을 두 번 차려야 되거나 또 설거지 다 끝냈는데 또 예. 밥상 차리고. 네.
1: 근데 얘기해. 그게 하나가 마음을 바꿔.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자, 또 하나의 일기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장로님의 어예 기회네요.
1: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손님이 타고 내린다. 72세 남자 술이 한 잔 거나하게 취해 나에게 사소연한다. 40년 포스코에서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화도 나고 우울증이 올 것만 같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피곤하니 쉬고 싶고 좋은 사람들과 놀러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그 손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 내가 오늘을 감사하며 행복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심에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0: 네. 이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0: 이렇게 만나는 손님 한분한 분의 그 인생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게,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으로 연결하시고, 또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는 우리 장로님 참 귀하시다 생각이 드네요.
1: 예, 뭐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0: 네.
1: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0: 일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다들 올리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저도 올렸습니다.
1: 네.
0: 예, 아내와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씨도 서늘하고 좋아서 우리 밤에 산책하고 갈래 했더니 바람 불고 춥고 싫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교회에 물건을 놔두고 왔다고 하면서 저보고 함께 가달라고 합니다. 산책하자고 했을 때는 싫다고 하더니 그 순간 마음속으로 어얘기해 묻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을 주셔서 순종합니다. 갑시다. 집을 나서니 아내가 남편이 오리를 가자고 하니 십리를 가주네 하면서 좋아합니다. 가는 길에 교회 앞에 핀 해바라기도 보고 수국도 봅니다. 아내에게 점수도 따고 교회 앞에 핀 꽃도 보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를 합니다.
1: 네. 아,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큰 수고하셨네요.
0: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산책 가자고 할 때는 거절해서 되게 거절감이 컸거든요.
1: 네.
0: 예, 근데 또 주님 바라보면 또
1: 네.
0: 그냥 다 예, 용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그 산책 가고 싶은 마음을 아셨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닐까.
0: 네, 그런
1: 그런
0: 것
1: 생각도
0: 같습니다.
1: 들어요. 네. 그래요. 아유, 참.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귀 중에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 우리 남편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지 않을까.
0: 제가
1: 네.
0: 이렇게 남편분들의 미움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한 아주 키워드 같은 교훈이에요. 네. 자, 마지막 또 일기가 있는데요.
0: 예, 30대 주부의 어얘기에 있는데
1: 네.
0: 이 집사님은 아이를 얼마 전에 낳았고 이제 낳은 지한 지금 100일밖에 안된
1: 네.
0: 갓난아이가 둘째 아이가 낳았거든요. 그 30대 주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서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만 했었는데 어얘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표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의 표시로 적은 금액이나마 위로금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표하고 싶었어도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동서가 부담이 되거나 불편해할까 해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며 생각하곤 했었는데 좋은 마음을 품고 표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서 내외와 가정에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1: 네. 야, 이게 진짜 쉽사리, 예, 표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망설였던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또 순종하는, 예, 모습을 보니까 참, 아, 예수동행이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또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때때로는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걱정하는 부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1: 네.
0: 그냥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1: 네.
0: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개의 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고 또 일기의 내용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뭐 부엌이든 택시든 뭐 부부 사이든 가족 간의 일이든
1: 네.
0: 어디거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아닐까 싶고요. 이분들이 그냥 있었던 게 이렇게 지금 매일마다 거기 어얘기에 예수동의 일기의 일부분을 올려놓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벌써 3주가 지났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것들이 성도들 안에 습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석달 지나면은 진짜 몸에 배이겠는데요.
0: 네.
1: 예. 네. 그래요. 자, 예수동행일기 여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찬양 한곡더 듣고요. 오늘 예수동행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갈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예수님을 정말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네. 자, 예수동행일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동행일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오늘 예수동행일기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묵상 질문 나눠 주실까요?
1: 우리가 예수동행일기 쓰면서 겪은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리고 또 오늘 들으신 네 가지 일기 중에서 나도 오늘 이런 순간에 얘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적용해 볼수 있겠다 싶은 장면 하나 떠올리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한번 오늘부터 딱 열흘만 예수동행일기 써보시고 그 변화를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묵상 질문이 우리가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겪은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거든요. 이 질문에 대답하시려면 예수동행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도전하셨던 것처럼 열흘간만, 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열흘간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로렌스 형제의 부엌 이야기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밥상, 또 택시, 산책길, 이런 삶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너무 귀하고 또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예, 중요한 내 마음 지키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0: 네.
1: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예수동의 일기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현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레위지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애쓰셨고요.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김용환이었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67강 로버트 담리의 남장로교 신학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담리는 1820년 버지니아주의 루이스 카운티의 대농장 지주로서 변호사로 또 영향력 있는 명문가에서 출생을 합니다. 13살 됐을 때 부친과 사별하고 근면한 모친의 양육 아래 7세 라틴어 공부 시작됐고 12세 히라버를 습득을 해서 고전에 해박한 실력을 쌓습니다. 17살 됐을 때 회심을 하죠. 그 후에 버지니아 대학에 진학하여 인문학을 전공을 했고 1842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1846년 유년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하노바 대학에서 목사 임직을 받고 고향교회에서 1년 동안 섬기다가 버지니아주 어거스틴 카운티에 있는 팅클린 스프링 처치의 담임 목회자로 6년간 사역을 하지요. 그 기간 동안 예배당 신축을 비롯해서 열정적인 헌신과 또 인격적인 감화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모교인 유니언 신학교에서 교수 초청을 받아서 교회사를 비롯해서 교회 정치까지 폭넓은 교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학문적 깊이가 조직신학까지 넓어져서 조직신학 교수로도 사역을 하지요. 1860년에 북부의 명문 장로교 신학교인 프린스톤에서 그를 교회사 교수로 초청했지만 남부에 대한 애정으로 고사합니다. 1861년에서 65년까지 소위 미국 시민전쟁 그 동안에 남부군의 군목으로 참여해서 전투부대 참모장으로 승진하고 소령호까지 승진하는 군인으로서의 성실성도 보여줍니다. 전쟁 이후에 유년신학 교수로 복직을 해가지고 조직신학 교수 1883년까지 계속하지요. 1870년에는 남장로교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건강이 약화돼서 텍사스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1883년에서 94년까지 도덕 철학 교수로 봉사하면서 오스틴 장로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로버트 담리의 조직 신학은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학의 계승이죠. 그는 예정론자이지만 타락 전 예정과 타락 후 예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정치가 유일한 성경적 교회법임을 주장하면서 설교 장로 목사와 행정장로의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을 해서 찰스 하지로부터 극단적 장로주의라는 비난까지도 받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개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의 자리를 바울이 뚫고 나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0: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이잖아요. 정말로 궁핍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혹독한 삶의 여정에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어디에서 그 능력의 원천을 얻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 자족의 능력입니다. 비천함과 배고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풍당당한 태도와 자세로 인내하면서 자족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부조리한 이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 이해되지 않잖아요. 힘겨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혹독합니다. 히스겔 선지자가 살아갈 만한 삶의 자리가 피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이 능력을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상처를 받으면 어떠합니까? 받은 대로, 당한 대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주고 당한 대로 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주신 이런 복된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축복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저주의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지배할까요? 미움의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기적이고 완악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휩쓸려 가는 거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내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0: 어쩌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만이 있거든, 불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들과의 삶, 부부 생활도 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거룩한 빛 성광의 성도님들은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의 백성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삶의 열매들이 달라져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이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나의 자존심을 깡가리 뭉겨버렸던 그러한 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손익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아까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계란 속에 있는 그 생명체는 어미 닭이 따뜻하게 품어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린 이 병아리가 부리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만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계란이 둥글고 온전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생명이 온기를 받고 또 생명이 부화되지 아니하고 그 생명체가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이 껍질을,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타인의 발을 씻게 만드십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역설적인 강인함이 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 것 같은데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강인함이에요. 거룩한 미성관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후대들의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과 분별함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새 속의 가치를 거슬러 가는 힘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로, 물질만능주의로, 성공주의로, 각자 도생의 논리로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던가요? 세상은 이 죄의 물결과 악의 물결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의 죄악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공적 가치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있을 터이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을까? 성도들이 죄악의 물결을 막아서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를 구성하고 길거리로 나아갔어요. 그 대장으로 저에게 다녀가신 서울 영락교를 섬기시는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회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적은 연세가 아닙니다. 내년이 되면 70이 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친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보기 전에 김은수 목사님께서 적은 연세가 아닌데 그 길거리에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래도 젊은 자네하고 내가 그 길거리를 지켜야 되지 않았겠는가. 거룩한 방파제에 참석하였던 성도들은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켜내자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창조 질서와 전통적 가족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거룩한 함성을 외쳤어요. 또 지난 13일 토요일 서울시청 한복판에 더 라이트 집회가 있었습니다. 더 라이트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8,000명이 모였답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그 부모들 8,000명이 모여서 서울시청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죄악의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기도와 함성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날입니다. 한쪽에서는 큐어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방패제를 구성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주의 자녀들이 8,000명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내 삶의 가정의 학교의 열방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도 그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일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믿습니다.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함성과 외침을 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외침을 올렸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이 땅을 큐어 축제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이 땅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하게 하소서. 저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아마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 거룩한 함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

0: 청소년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배자리 나오신 어른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후대들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그 역사의 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인생을 살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이민을 간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죄악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 롯의 삶을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0: 롯이 고통을 당했답니다.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무법함자들이,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 땅을 죄악의 구덩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이 의로운 롯,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떠한 땅이 될까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들어야 될 어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불법한 행실들이 사라지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세파의 거센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려 가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가재는 개편이라고 해서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정직함을 선택하고 손해볼지라도 불법과 편법을 거부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개인주의가 최고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 쓰면 그만이다. 이런 가치관이 세상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아픔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돌봄의 능력을 받고 또 흘러보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자식을 키우고 자녀를 길러내고 있는 어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른의 태도, 거룩함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능력은 평안과 희락의 능력이에요. 이런 평안과 희락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발현될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평안과 희락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이 유혹의 물결, 죄악의 물결이 난무하였을 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우리 지역사의 손양호 목사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물으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평안을 유지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함이 가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0: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 아멘.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동치는 인생살이 세상사. 우리의 삶의 평안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흔들리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영혼의 탁과 같은 그 평안 샬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없어요. 물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세상 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타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 자칫하면 그 삶이 공허해지니까 엉뚱한 인생의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깊은 내면의 평안이에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 평안의 능력으로 세상의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성광의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신적인 능력을 붓고 계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을 개방하는 거예요.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폐쇄하는 것, 위축시키는 것, 감추어두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크건 작건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능력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도록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두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개방하는 것은 여러분을 둘러싼 단단한 벽을 허무는 거예요. 개방하는 것은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존재감, 성도의 존재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존재감을 당당하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영적 개방성은 세상을 변혁케 하는 대담한 영성입니다. 실천적인 용기예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문을 열어야 강물이 흐르고 대지가 살아나는 법이에요. 아무리 때만에 많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댐이 수문을 열지 않으면,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대지는 메말라가고 죽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저수지라 하더라도 수문을 열고 그 물을 흘려보내면 대지를 적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내재된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개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 아멘.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성광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 파워풀한 권세, 세상을 변혁시키는 권세를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마다 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이 건물의 문을 열고 닫는 쇠 조각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연대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종파가 많고 교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들은 이 진리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반석위에 서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천국 열쇠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없거나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늘나라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지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진솔한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약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풀면이라는 헬라어는 리오예요. 리오의 뜻은 결박을 풀다, 해방하다, 개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닫힌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 헤치는 개방의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닫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해 계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푸는 거예요. 가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묶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예수 사랑의 능력이 있고 예수 용서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개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룩함과 영적 분별력을 개방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능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방하면 하늘 문도 천국 문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 문을 닫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방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급격하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17세기 후반 1756년이에요. 약 200년 전이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가장 악명 높은 암초지대가 있습니다. 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에디스톤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에디스톤 지역에 최초의 등대가 세워졌다고 해요. 거친 파도와 칼바람이 부는 그 외딴 암초 위에 등대가 섰습니다. 등대를 지키던 이 등대 지기들은 오직 한 가지 일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전기불을 통하여서 전등을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지만 2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등대의 이 불빛이 저 이 거센 바람에 꺼지지 않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등대지기들의 이 생각이었다고 해요. 이 고민 끝에 이 등대지기는 등대의 창문을 아주 두껍고 단단한 나무로 이 나무 셔터로 겹겹이 가로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창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바닷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등대의 불빛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등대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등대안은 이 촛불과 화로의 온기로 따뜻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은혜롭고 안전했다라고 해요. 불 꺼질 염려가 없으니까. 등대지기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했답니다. 바깥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것 상관없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자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꺼운 나무 셔터 때문에 그 안에 찬란한 불빛은 단 한 줄기도 바깥 어두운 바다를 향하여서 뿜어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등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기를 나누고 행복해했어요. 등대 밖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등대 밖에 거친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수많은 선박들은 이 등대 앞에 있는 암초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파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원들의 가족은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등대가 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함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0: 생명이 죽어가는 일들만 사망의 권세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등불입니다. 영혼의 등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실존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방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개방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함들,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함성을 외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삽시간의 박물관이 되어지고 교회가 호텔이 되어지고 교회가 마켓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빛을 개방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죽습니다. 영혼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등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람을 피해 불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거친 풍랑을 향하여서 등대의 몸을 열고 생명의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이 있고 예수 용서의 능력이 있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개방하세요.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개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방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개방하시고 세상에서 개방하세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개방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생명권의 역사함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 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달 그리고 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곡식단 꿈은 훗날 극심한 7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꿈이었고요. 해와 달 그리고 별의 꿈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요셉의 권위 아래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두 부류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요셉에게 꿈은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이겨낼 소망과 인내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들에게 동생의 꿈은 열등감과 증오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요셉을 멀리 치워버리면 그 꿈도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죠. 인간이 계산한 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이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노예로 판 악행은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술수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조금도 뒤틀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혹은 내 욕심이나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쳐서 오해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들 때가 있죠. 요셉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해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달 사고를 내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인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부족한 해석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깨달을 만한 날카로운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면 내가 조금 둔하더라도 결국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의 지혜도 환경도 그분이 직접 열어주십니다. 진짜 중요한 계획은 반복과 삶으로 증명되는데요. 요셉은 꿈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겹쳐서 꾸었습니다. 훗날 애굽의 왕 바로도 두 번 겹쳐서 꿈을 꾸었죠. 요셉은 이를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겹쳐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나의 민감함이 부족해서 한 번 놓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한 번에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셉도 처음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꿈의 진짜 의미는 요셉의 뛰어난 해석력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모진 고난을 통과하고 세월이 흘러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삶으로 깨달아진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당시 사무엘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주 미숙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자격 미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끈질기게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의 미숙함이 하나님의 소통을 막지 못한 것이죠. 세 번 틀려도 네 번째 결국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미숙해서 혼자 못하면 영적으로 다소 둔해져 있던 엘리 제사장의 영안을 열어서라도 끝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 멘토를 세워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배달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미숙해서 잘못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듣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0: 똥 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게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똥 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23편 다윗의 시
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 제24편 다윗의 시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0: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1: 제25편 다윗의 시.
0: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1: 제26편 다윗의 시.
0: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0: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 제27편 다윗의 시.
0: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 제28편 다윗의 시.
0: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1: 제29편 다윗의 시.
0: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

0: 여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0: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시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

0: 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0: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 제33편
2: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0: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1: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미쁘다는 말, 평소엔 잘 안 쓰는 단어죠. 신실하다,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신뢰

가 흔들렸던 일이 있으셨나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이 변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도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다시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왔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미쁘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흔들렸던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리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초롬의 찬양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는 선하사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며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305님 아멘 보내주셨고요. 0778번님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5226번님께서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제 삶에 역사하실지 기대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5226번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곡 띄워드릴게요. 폴 발로쉐의 찬송가입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최진 맡은 우리 구주.

폴 발로쉐의 찬송가였습니다. 최진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력을 내고 구분기를 지나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아뢸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인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왕이신 주께로 김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새 하루 그리고 프레이즈 이니어 싱어스의 성재의 귀한 몸 찬송 메들리도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운전대 위에 손만 올리면 됩니다. 주님의 운전대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찬양, 감사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짐과 염려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이었죠.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찬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2906번님께서는 성경 1독 30장하고 신청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신청해 주신 찬양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또 우리 6381번님께서는 충북 보은에서 뱃들공원에서 또 자전거 킥보드 타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신청하신 찬양들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마라나타 들으시고요. 야곱의 축복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온전히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붙잡고 또 복된 주말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성경,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더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간절하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찬송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 과정, 그 광야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그 광야로 들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길을 가는지도 몰랐고, 돌아보면 참 그때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남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Amen, 테리 맥알몬의 Come Holy Spirit,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385번님께서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808번님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들을 들었습니다. We Love의 시간을 뚫고,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겪는 병이 있지요. 중2병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가 세워져 가면서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세상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지는 병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이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어느 지점이 되면 자신의 신앙이 남다르다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때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또 채워져가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갑니다. 어리지 않은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가는 거겠지요. 오늘 더욱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손영진이 부르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들도 많으면 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세계죠. 그 주님의 세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신다라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또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답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웅재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손재석의 음성으로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 가져다가 그것으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예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 대제사장의 혈통적인 율법적 반차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요구, 아픔과 상처, 계획과 장래를 기도하는 기도자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산 영의 예배를 원하시니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제사장으로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주 예수님, 말구유 같은 삶의 언저리에서도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팀르워십의 찬양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노래.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찬양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끝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빌 게이더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리고 내시빌 프레이즈 심포니의 연주로 Friend of God, 주는 나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His Plan, 네, Need You, Lord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주일 이틀간 만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늦게 깨어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어 계신 분들 계신데,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강중의 아내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조수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제가 이그 염려하지 말라 찬양 그 만들 때 작사 작곡은 오세광 목사님이 하셨고요. 제가 가창했는데 노래 불렀는데 녹음할 때그 가사가

그 노래하면서 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입혀지는 느낌이 드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찬양이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쓰고도 아니하는 드레베 카파 보라. 어떻게 잘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주와의 온화의 자비로운 주여,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언제 들어도 평안한 목소리죠. 저주와 자매의 찬양들도 참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어떤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죠. 근데 이 목소리가 어느 때는 참 마음에 안들 때도 되게 많아요. 제 목소리니까 특히 찬양했을 때아좀더잘 부를 걸 그런 생각도 있고, 나는 이런 목소리 왜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주신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백들을 할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한 복을 바라죠. 물론 이런 것들도 복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복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큰 복은 없고 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입니다.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복된 생명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며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실제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믿으면서 내가 믿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죠.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마치면 이 생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두 군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 삶의 결단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점점 실제화가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지하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기 있었다.

저번진 주영훈,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아, 너무 찬양에 위로가 되네요. 그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당신한테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방송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말씀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날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의 곡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없이 다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공한시 41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들어야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어폰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구야, 제가 참 들이지도 못하고 참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82님, 네, 매번 듣지 못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찬양 들으며 취침하려고 합니다. 취미로 작사하는데, 7282님, 계속해서 창작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8510님, 6월 20일, 공한시 57분에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달빛 가스펠 매주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목사님 따뜻하신 목소리와 좋은 찬양, 늘 은혜의 멘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손영진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탁드려요.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8510님,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용진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를 저는 못 찾아서, 그래서 손용진 사모님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282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 마지막에 6282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6월 21일 01시 11초. 5015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5015님.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 사랑의 손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저도 샬롬. 5015님이 또 보내셨어요. 01시 51분에. 이날 찬양의 선곡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네요. 다 최애 곡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왕의 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6428님. 주가 일하시네 집중하는 예배, 간구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동행에서 참 평강의 은혜로 빛이 가득한 일상에 참 기쁨을 바랍니다. 아멘. 6428님은 진짜 짧게 기도문처럼 이렇게 끊어끊어 쓰시는데 되게 좋아요. 또다 알겠고. 네. 마이애미의 정오, 마이애미에서는 정오의 시간에 들으시는군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신청곡이 두 분의 신청곡이 있는데요. 한 분의 신청곡이 두 곡이기 때문에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손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연원단의 사랑의 손길 이어서 손영진 사모님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렸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신청해주신 그 분의 8510님의 신청곡 제목에 맞는 찬양입니다. 나무에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에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송종민 사모님의 희망가 앨범 중에서 오 대한민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었던 그런 달이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라이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영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동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자랑, 그 싱그러운 여름의 열기가 대지를 가득 채우는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올 한 해의 절반인 6월까지 참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뭐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거센 비바람과 그 폭풍우를 만나서 마음 졸이던 날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친 파도를 향해 늘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폭풍을 평정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주님께 또 사랑한다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 때로 내 삶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을 때 원망의 눈 대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폭풍 너머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네, 폭풍우 치는 날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2장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물이 있음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고 이어서 보라 내가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들었으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의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서 곡물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그에게 해가 임할까봐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내려갔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몸을 낮추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 이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았으나 짐짓 그들에게 낯선 사람인 척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량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문득 요셉은 자신이 그들에게 관해 꾼 꿈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정탐꾼이며 너희가 온 것은 이 땅의 빈틈을 엿보려 합니다 라고 다그치었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니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다만 량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 땅에 빈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고 다그치니 그들은 당신의 종들은 모두 열두 형제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의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그러하여금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옥에 갇혀 있어 과연 너희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는 틀림없이 정탐꾼들이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모두 함께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이윽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실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하나만 옥에 갇혀 있게 하고 너희는 가되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야기가 입증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진정 우리 동생의 일로 벌을 받고 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하였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끝내 그 일로 우리에게 화가 미쳤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그 아이를 건드려 범죄하지 말라라고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끝내 들으려 하지 않더니 보라. 비옥고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통역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되 그들의 자루를 곡물로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로중에 필요한 량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니 그대로 행하여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에 곡물을 싣고서 그곳을 떠났다. 그들 중 하나가 숙소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 보니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 돈이 도로 넣어졌소. 보시오. 그것이 내 자루에 그대로 있소 라고 말하니 그들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물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노리는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형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나 하나는 지금 있지 않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너희의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두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해줄 양식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고 정탐꾼이 아닌 줄로 내가 알고서 너희 동생을 놓아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그 자루들을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꾸러미들이 그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서 나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도다.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 또한 사라졌거늘 너희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거스리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뢰되 내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니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를 당신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의 형이 이미 죽어 그만 홀로 남았거늘 너희가 가는 길에 그에게 불행이 닥치면 필경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픔을 입어서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일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 4학년 되던 시점인 그때부터 식량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다가 97년도, 98년도부터 굶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굶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굶은 상태로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도 뭐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양식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당시 저희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건 경제적 봉쇄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면역력도 약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한번 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장에서 중국 약을 사서 먹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머리가 정말 다 빠지더라고요. 무상치료라고는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미니 걱정은 어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불판에 나가서 풀을 캐든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든지 아니면 땔감을 마련하든지 여하튼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먹고 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을까? 왠지 저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신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만약 저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를 좀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저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98년도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그 북한 땅에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저를 찾으셨어요. 그 북한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탈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졸업하고 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던 조선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출근을 안 했습니다. 당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이나 역전 그리고 가정집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식량 구입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잘 통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한 조선소 노동자였고 그리고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미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집안에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이 없을 땐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였는데 제가 수산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저희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천만 있으면 장사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중국에 가면 일주일만 일해도 돈을 여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농촌으로 장사를 좀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저 혼자 일주일만 좀 고생하고 우리 온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이깟 고생 뭐가 됐으냐, 딱 일주일만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탈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알게 됐지만 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랑 짜고 일부러 저희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시집을 가야 된대요. 야, 내 인생 망했구나. 정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밤이 되면 빨갛게 들어오는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불빛은 뭐냐고. 십자가인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요, 아, 북한에서 제가 찾았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막막한 나머지 알지 못하고 찾았는데 그 하늘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자를 못 만나서 한 번도 교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네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북한에 계시는 그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또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이 없어서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강도들이 많은데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저 때문에 가족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없는 기도였지만 그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한
그 애끌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중국에서 했던 그 부모 형제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생각나니?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도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하여튼 계속 망하셨대요. 장사 미천도 다 없어지고 장마철에는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씩 굶은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장판에 다 누워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 저에게서 돈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혼자서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차라리 때로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까지 오는 여객선을 타고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대성공사이고 하나는 하나원입니다. 대성공사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원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기초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대성공사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 들어와서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경을 못 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또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은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거센 바람 덕분이고요.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 하늘의 별이 더 초롱초롱 빛난다는 사실을요. 혹시나 지금 물질의 문제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걱정거리로 마음의 폭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가는 쉼표일 뿐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품고 미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이겨내고 6월의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제가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다시는 못할 그런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칼은 그저 날카롭게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사에게 들리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요.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술 도구가 되죠. 하지만 이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없이 편한 탈 것이 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미치광이가 운전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고를 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지 또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해 하는지를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마침내 깨우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던 무서운 열정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복음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리우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금 그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걸음과 그 노력이 복음의 선한 그 길목 위에서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을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을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구름받아 나선 이 몸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김사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지고요. 찬양과 함께 토요일인 오늘은 북한을 위한 고향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인내의 최상은 미덕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땅콩을 누가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부커티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땅콩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가 흑인들만 받는 학교를 알아가지고 수십 마일을 걸어서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는 이미 모집 정원이 차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커티 워싱턴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어찌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대학 측에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입학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700번이나 실험을 했으나 또 실패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갔죠. 이로써 700번의 실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 성공적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고백을 하면서 8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 하나 때문에 부커티 워싱턴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였고요. 우리 기도를 도노마리아의 김동연 씨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반도 땅이 되기를 서로 연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북에서 온 최호웅 형제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자 한자가 같은 남과 북의 오늘의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외화벌이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물 공장이나 식당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0: 네.
1: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0: 네.
1: 오늘 또이 외에 외화벌이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0: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1: 딸기
0: 네.
1: 농장이요.
0: 요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0: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닝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그래서 딸기 재배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1: 네.
0: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케이크
1: 네.
0: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로 쓰일 경우에
1: 그쵸.
0: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0: 네.
1: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0: 네.
1: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0: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좀
1: 네.
0: 아는데요. 그한 20년 동안 딸기를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1: 네.
0: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딸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겠네.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흠도 없어야 되고요.
0: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딸기는 수확 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0: 네.
1: 한철이잖아요.
0: 네네네.
1: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0: 네.
1: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뭐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랴오닝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라고 할수
1: 네.
0: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에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딸기 농장에 투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외에는

0: 다시 공장이나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하는 시인 거죠. 이게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관리기관과 현지 업종의 예, 현지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어디가 돈을 많이 줬냐
1: 네.
0: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언제 돌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저 가라면 가고
0: 네.
1: 하라면 하고
0: 네.
1: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0: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1: 네.
0: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1: 그렇죠.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0: 네.
1: 비싸요.
0: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 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0: 네.
1: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1: 네.
0: 그리고 딸기 딸 때 주로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북한 당국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1: 네.
0: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0: 네.
1: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0: 네.
1: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죠.

0: 하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1: 네.
0: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 때 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네.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 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 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1: 네.
0: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0: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1: 네.
0: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아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1: 네.
0: 그 문제가 좀 계속 아 이게 좀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1: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는 네.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 노동의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공급망을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게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할게요.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교회 멋진 올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그 성당 앞을 지났는데 그 큰 이제 웅장한 성당이에요. 올겐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그 연주가 엉망이야 엉망. 음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너무 엉망이라서 이 신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웅장한 그 성당의 강당에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쫙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노인은 그 성당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이 신사가 다가가서 선생님 제가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보시오 이거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은 그 유명한 멘델스존의 유명한 작품이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신사는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저한테 연주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이제 그 신사가 딱 앉아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그 멘데스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연주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예,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0: 죄인을 똑바로 만나면, 죄인을 똑바로 만나면 만날수록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똑바로 만나면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된다 말이에요. 예? 예. 마귀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나를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 멈추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목숨 바치신 그 주님, 주인을 똑바로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애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환히 빛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쭈그러들고 있습니까? 왜 인생에 꼬이고 왜 인생에 뒤죽박죽이 됩니까?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망친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창세전부터 향한 계획이 있다. 복된 계획, 사랑의 계획, 내가 그걸 이루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 품에 안길수록,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칠수록, 헌신할수록 내 인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0도, 신의주와 광주, 목포가 19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부산,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 강릉, 포항이 17도, 함흥과 대구가 16도, 강계가 12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개성과 대전, 광주가 31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 29도, 함흥 28도, 해산과 여수, 목포가 27도, 강릉과 포항이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76년 6월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돼서 254명의 인질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100여 명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만 석방하자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보내서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고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작전에 성공해서 엔테베 작전 이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두 사람이 흥얼거리며 시작한 노래는 곧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로 히네마토브 찬양인데요. 히네마토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제에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를 히브리어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베타힘, 감야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는 히네마토브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피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없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

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9장 4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연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연수는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특별히 의의 고난으로 인한 연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빛나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기쁨이 됩니다.

깊어지기 때문이죠.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이 힘겹지만 주님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랄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함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오늘날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도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이 아닌 불순한 의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을 무시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칼럼니스트 패트릭 마빌로그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셋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넷째, 관계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여섯째, 자신의 잘못은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한다.

일곱째,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더욱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정동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해외 나가서 기차를 잘못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에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도쿄에서 근교 도시로 간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걸 아는 순간 기차 문이 닫히고 그냥 출발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완전 반대 방향이면 어쩌지 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쯤 일본인 여학생이 한국말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청년이 차장님에게 열심히 통역해준 덕분에 따로 비용을 내

걸리지 않고도 또 무사히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까지 갈 때 마음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다음 기차를 탈 때까지 플랫폼에서 같이 기다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친절하죠. 기차를 타고 생각해보니 이 청년이 베푼 친절이 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기차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요, 이 청년처럼 다정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어디서 언제 내려서 또 어떤 기차로 몇 시에 갈아타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오늘 아침 낯선 땅에서 길잡이가 되어준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서 13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오늘도 복음의 가이드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네, 옹기장의 찬양 메들리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잘못된 기차를 탄 이야기 하면서 모닝브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그 일본인 청년이 마냥 다정한데 착한데 정작 기차 정보를 잘 모르고 잘못도 알려줬다면 저는 다시 길을 헤맸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짚어줄 때 진리의 힘이 더 나타나겠죠? 오늘 하루 길을 잃고 서성이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똑똑한 길잡이가 되는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네온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박신학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아들의 반란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여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웅재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소프라노 황은경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팍팍하고 어둡다 하지만 묵묵히 제자리에서 주변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정한 분들이 참 많죠. 오늘 하루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밤하늘에 조용히 빛나는 별처럼 말입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에

0: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앞에 중앙교회 신연파 목사님입니다.
1: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하신 만물을 아끼고 잘 가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가는 신앙의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정화시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삶의 변화를 더 추구해야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서 스스로 낮추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의 느낌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말이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오늘 너 참 예쁘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부에게 참 다정해 보이신다고 칭찬을 했더니 아 그래 보여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문화 속에서 겸양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지 별뜻 없이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화살이 되어 꽂히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장점을 칭찬하는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들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체질과 습관까지도 변화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비판의 영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말을 이미 내뱉은 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잣집 올려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는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 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

땅에서 절 모르면 안 되겠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가족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이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들 뽑아다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를 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 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에다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삼천리, 오천리까지 막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조맨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와보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렇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으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열이 자기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줘. 그다음부터 난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대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래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와. 술 먹고 다잘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2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했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뭐 가야 되는데 술 하냐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게 생이별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부수사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잠복소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때면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리러 가서 데려왔다가

0: 노을동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신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도와 조화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선단 2개, 권총 한정, 예비선단장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즘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집만 해도 12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자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파도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땡그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펠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게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따라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붓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2: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이광수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됐는지 찬송 후에 계속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됐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들리고 우리 힘 못 들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들리고 곧 가. 해서 유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이 가는데 13, 14, 15, 16, 18 다섯을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온통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져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저씨 저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쏟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송이 따라왔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들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송이 버스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의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저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항상 귀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왜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줄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물어가 저 쪽수리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그러더니 의자에도 앉으래. 앉으니까, 그대는, 어디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라야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의 조.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의 작살을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리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이 죽는다 하고 광어의 조 하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의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데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 임진강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얘는 그라스 주라고. 그게 그라스 주더라고 해서 거기다 가서 따라주더라고 해서 한 조금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성주오냐? 성주 뭐 있어? 몇 명 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삼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죽일 때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주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을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과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나는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이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애들이 냄새 맡고 떠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 풀망가 저러고 무게를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

0: 만들어서 새 생명 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근데 왜 어딥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송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다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를 죽이기에도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에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네.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지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가정의 식탁 문화가 회복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소개해드리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도 또 함께 나누는 식탁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낀 점,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집의 부엌이, 매일 음식을 먹는 우리 집 식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되길 바라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태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눌 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식재료는 아니지만 저희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0: 네.
1: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드리시고,
0: 맞아요.
1: 또 교회에서 뭐 식사 교제나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도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었는데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할수 있는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비빔밥이요.
1: 네,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로 늘 뽑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 그 비빔밥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재료들의 맛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또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전혀 새로운 맛과 향으로 굉장히 잘 어우러짐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거든요.
0: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성경적이기도 한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어우러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0: 네.
1: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0: 네, 아니 전에 저희가 마음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먹고 같이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 얼마나 감사했었나 이런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가 그동안 또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들으면서 많은 시도들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나가고, 또 주의 만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못하신 교회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또 나름 안전한 방법으로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같이 떡을 뗄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0: 네.
1: 우리에게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0: 참 감사하네요.
1: 네.
0: 정말 새로운 시도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도 필요하실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 공동체성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그럼 성경 속에서
1: 네.
0: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모이라고 그렇게
1: 네.
0: 얘기하시나요?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흔히 이 말씀

0: 읽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기도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 바로 그 전 구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되게 쉬우실 텐데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네.
0: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 즉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0: 네.
1: 거기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0: 네.
1: 나와 있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할 때 교회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자 또 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도 요즘에는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시도해 보고
0: 네,
1: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안에 그렇게 모이면 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0: 네.
1: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고 또 시대는 변하지만은 어떤 형식 또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0: 마더아이즈 가정식탁.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과 함께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은 비빔밥이겠네요.
1: 네, 비빔밥인데요. 집사님 혹시 비빔밥 많이 해 드시나요, 집에서?
0: 네, 저희 뭐 간단하게 꼭 다 갖추지 않아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재료들 있는 거 넣고 네. 비빌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
1: 정식으로 비빔밥을 하기에는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또 하나하나 볶고 양념하고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쉽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재료들로 네. 넣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0: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1: 아마 여러분들 삼겹살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
0: 아유, 삼겹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1: 맞습니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식재료인데 삼겹살 활용해서 제육볶음 양념장으로 네. 또 야채도 또 많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제육볶음 양념으로 하면은 삼겹살로 안 하고 그냥 고기로 해도 될 텐데 왜 삼겹살 부위로 해야 하나요?
1: 네, 삼겹살 부위로 하면은 조금 더 고기에 씹는 맛이 왜냐하면 이 비빔밥이다 보니까 다른 고기로 해도 물론 맛은 있겠지만 삼겹살이 씹힐 때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었어요.
0: 네, 네. 삼겹살 네. 비빔밥이라고 그 이름 붙여도 될까요?
1: 삼겹살 제육 비빔밥?
0: 아, 네.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네. 조리법 소개해 주세요.
1: 네. 삼겹살을 먼저 구워 주셔야 되는데 삼겹살은 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드실 때 자르는 크기보다 잘게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비빔밥을 해서 같이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게 잘라 주시고요. 그것을 먼저 후라이팬에다 잘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양념장을 섞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양념장은 일반적인 제육볶음 양념장이면 괜찮은데 저만의 요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파인애플을 사용합니다.
0: 파인애플 갈은 거요?
1: 아니요. 그냥 파인애플을 잘게 잘라서 사용해요.
0: 아, 그래요?
1: 네. 한국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일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과일이라고 해봐야 갈아서 소스에 네. 넣는 정도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0: 네, 양념으로
1: 맞아요.
0: 양념 잴 때 그렇게
1: 그렇죠.
0: 하죠.
1: 네. 하지만 밥이나 또 고기 이렇게 다른 야채들과 함께 섭취할 때도 과일의 단맛이 보충이 되면 굉장히 맛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고추장 양념이나 제육볶음을 할 때 설탕을 넣지 않고 파인애플 그 통조림에 있는 국물 조금하고 네. 파인애플 과육을 썰어서 같이 있으면은 설탕을 더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단맛도 우러나오면서 또 그 파인애플이 터질 때의 식감이 삼겹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삼겹살이 들어갔고 제육볶음의 양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 굉장히 상큼한 맛이 살아있는.
0: 약간 동남아 쪽 음식 네.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기도 해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와 양념을 충분히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야채는 주로 이제 양파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애호박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따로 볶으시기 힘드시면 고기 볶으실 때 함께 볶으셔도 괜찮고요.
0: 네, 그럼 다 빨갛게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혹시 그게 싫으시면은 양파하고 애호박 정도만 따로 볶아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이 제육볶음 양념장이 또 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상추와 깻잎을 잘게 잘라주세요.
0: 아, 싸서 먹는 게 아니고요?
1: 싸서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비벼 먹을 수 있게끔 네. 잘게 잘라서 밥 위에 올려주시고 양파하고 호박 볶은 거 그리고 삼겹살 볶은 거를 한 숟가락 얹으셔서 비벼주시면 아마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다른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1: 더하지 않아도.
0: 네, 고기에 다 양념이 네. 묻어 있으니까
1: 네,
0: 그걸로
1: 맞습니다.
0: 비벼 먹으면 간이 맞겠네요.
1: 네.
0: 저는 비빔밥

0: 할때 아이들이 안 먹는 야채, 뭐 당근 같은 거 이런 거 잘라가지고 채 썰어서 볶아서 넣으면 아이들이 또 그럴 때 먹어서 좋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제육 양념이기 때문에 조금 맵기를 덜 하시면 어린 자녀들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야채들을 잘게 써셔서 같이 볶아주시면 또 삼겹살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파인애플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같이 소개해주신 삼겹살 제육 비빔밥 재료들을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해주신 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겹살, 애호박, 양파, 대파. 대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1: 고기 볶을 때 같이
0: 아, 네.
1: 넣어주시면 돼요.
0: 대파, 그다음에 깻잎, 상추는 잘게 썰어가지고 위에
1: 네.
0: 얹고, 파인애플, 통조림. 네, 양념은 제육 양념이니까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 2, 3으로 갑니다. 고추장 1, 그리고 간장 2,
0: 네.
1: 고춧가루 3.
0: 아, 네. 1, 2, 3.
1: 네.
0: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를 1, 2, 3으로, 1대 2대 3으로 넣고, 마늘과,
1: 나머지는 취향대로
0: 네.
1: 준비하시면
0: 국물을
1: 되니까요.
0: 조금 넣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1: 설탕 대신에 파인애플을 넣는 거기 때문에 또 파인애플 과육만 쓰면은 농도가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살짝 파인애플 국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괜찮습니다.
0: 네. 목사님, 아까 한 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팁이 있을까요?
1: 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를 절대 재워놓으시면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연육작용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을 고기, 양념을 고기에 재해 놓으시면 고기가 다 흐물흐물해져
0: 아,
1: 버립니다.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양념은 미리 재워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볶으실 때 바로 넣어서 그날 딱 드시기 좋습니다.
0: 네, 더 간편하네요.
1: 네.
0: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까요?
1: 네, 상추나 깻잎 같은 것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씻으면서 원래 야채는 칼이 안 닿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잘게 썰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자녀들하고 북북 이렇게 찢으시면서 같이
0: 네.
1: 준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주인공 음식이었는데요.
1: 네.
0: 목사님, 공동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공동체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제 하백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달려갈 것인가, 또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구역마다 어떤 꿈과 비전을 소유해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간을 두고 묵상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책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책은 이런 책이에요.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읽어드리면 뭘 버려라? 꿈을 버려라. 아, 이런 발칙한 책이 있어요. 꿈을 버려라.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라도 꿀 수 있으면 좋은데 꿈조차 버리라는 거예요. 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분 이런 책을 썼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책을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참 특별한 분이세요. 정홍준이라는 목사님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까지 하고 미국 건너갔는데 어떠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미국에 있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 목회학 석사하고 목사 안수를 2000년도에 미국에서 받았어요. 지금도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켓플레이스 시장 경영의 현장에 나가서 경영자들이 세상에 세속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어떻게 하면 이 경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지도하는 훌륭한 목회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 꿈도 꿈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세속된 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대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 반 기독교적인 세력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교회 안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단에서도 하는 이 설교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일신의 성공을 향한 그러한 설교와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십자가의 그 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거나 희생한다라는 그런 것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긍정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공 철학과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꿈은 집어던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진짜 훌륭한 비전인가, 아니면 버려야 될 꿈인가, 이것을 한번 잠깐 점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감사가 없는 꿈은 야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시죠.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이 꿈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움이 짧아가지고 가방끈이 짧아서 무시당한 것이 사무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 되고 높아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욕망이고 야망이지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비전은 지금 주어진 거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좋은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남은 인생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러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 진정한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비전이지만 작은 것을 외면한 것은 야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금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도 충성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몸을 불살라서라도 헌신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면 다 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큰 것은 약속들을 잘하는데 실상 작은 것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순교의 제물로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나이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대개 이렇습니다. 너 아무개를, 우리 따라서 용서해라. 이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면 좋겠다. 기도 중에 너를 만나고 싶구나. 하 이런 거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지금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귀로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에 충성을 안 하니까 당연히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소한 것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큰 거 맡겨주면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주님이 어떠한 음성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면요, 점차적으로 눈이 열어져요. 점차 큰 비전도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보다는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건물, 우리나라에도 몇천억짜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다 불살라질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사람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가정에서 뭔 일을 할 때는, 그렇죠, 사람을 먼저 이렇게 돌보고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밀고 나가는데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야 오라요, 안 해야 오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설교할 때도 트집을 잡잖아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때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욕망과 내 뜻 야망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 과정이 잘 됐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과정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지만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광에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교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적극적인 교만이에요. 아주 자기를 피하려고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어디 그 노인정 같은 데서도 뭐 자랑하려면 뭘 내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거든 뭘 사야 돼요? 밥이라도 좀 사가면서 해야지. 그거 너무 자랑하는 거 듣기 별로 힘들어요. 박탈감 느껴지고 소화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자랑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맨 입으로 그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누구든지 싫어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를 뽐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교만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죠. 소극적인 교만. 그냥 이게 문제예요. 소극적인 교만. 이건 뭐냐? 자기를 막 적극적으로 뽐내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알아줘야지 나를. 누군가는 언젠가는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탑재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누구도 잘 모른다? 나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제가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해.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은연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끝까지 모든 영광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나쁜 꿈 네 가지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꿈을 찾아야겠어요? 오늘 책 표지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정답은 여기 나옵니다. 꿈을 버려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서 꿈을 다시 찾아라? 우리 따라서 하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어떻게 꿈을 찾냐?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꿈을 찾은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 16대 자손이자 제사장이고 학자인 누구예요? 에스라.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잘 지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아버지가 에스라실 때는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면 좋겠다. 비록 우리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지.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내죠. 제사는 어디서 지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로 귀환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다가 네 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3차에 돌아오는데 1차에 이 스룹바벨과 그 일행들이 지금 이 성경 본문 한 60년 전에 이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해요. 2차 성전을. 그런데 60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성전만 있지 믿음이 없잖아요. 성벽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 훼손이 되고 성도들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해버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아이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 어떻게 삶 속에 그렇게 한대 장로님도 그렇게는 안 해 목사님도 안 하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더군다나 성전이 없는 이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에스라가 항상 마음의 갈등이 있죠. 나는 제사장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가만히 생각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기도하든지 뭘 깨달아요? 아 옳거니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인데 내가 지금 이 성전 중심의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페르시아에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다가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뭘 해주세요?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에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페르시아 이 시민도 아니고 이방인 끌려온 사람이 왕한테 가가지고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이 표 끊어, KTX 끊어가지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님, 아예 하백교회 뭐 주차장도 해주시고 못 해주시고, 그럼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뭐 광주가 조금 이렇게 소외되니까 뭣도 해주시고 뭣도 들어오게 해주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100개 얘기하면 몇 개나 돼요? 한 개도 될까 말까요? 소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말하면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이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무 아껴요. 뭐든지 말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이 대제국의 황제의 예쁨을 받고 촉망을 받는 관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촉망을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오라요? 아니면 고생으로 가야 돼요? 거기 눌러 앉아야 돼요? 눌러 앉아야 된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페르시아 왕이 뭐든지 말만 해라.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막 훌륭한 기독 정치인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막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기서 나왔으면 대통령님 이것이 없어. 아이 그래야지 그래야지 막 다 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청와대 비서실장 앉아 있어야 돼요? 어디 저기 울릉도로 가야 오라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그래서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꿈을 어디서 발견해라? 십자가에서 발견해라.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고유 간직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이 옳으랴. 에스라는 생각했어요. 내가 말만 하면 황제가 들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명예롭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가장 아름답고 영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모든 총망받는 그 직위, 그런 모든 관리로서의 그런 것들을, 벼슬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 성벽도 무너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 지은 지도 60년이 넘어서 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너 나올 거 없이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들로 결혼해버리는 이 시대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삶으로 여러분의 이 삶을 비전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처럼 뭐 KTX 타서 막 쭈루룩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직선거리로 900km인데 성인 장정이 이렇게 쉬엄쉬엄 가면 몇 달 만에 갈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걸렸어요?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다섯째 달 초 하루,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몇 달 걸렸어요? 그죠. 한 달이면 갈 것을 넉 달이 걸렸어요. 몇 명을 끌고 가냐면 1800명가량, 정확히 말하자면 1754명을 데리고 갔는데, 어른 남자만 취급했으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갈 길을 넉 달에 걸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가다가 막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에스라여 맹장이 터졌나이다, 막 화장실이 급해요, 나 성질 나서 못 가겠어요, 내 남편이 너무 속상하게 해서 못 가겠어요, 막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좋은 비서실장 자리 꽤 차고 있으면 좋을 것을 그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요, 때로는 울면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꽃길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가시밭길이라고. 왜 그런 길을 가냐? 편히 갈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해야? 여러분 거룩한 눈을 뜨면 사람들은 가시밭길 갖고 발에 피가 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샤론의 꽃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뭘 했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60년 넘게 성전이 훼파가 돼 있고 사람들은 다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알고도 어기는 그 시대에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학자냐?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삶으로 모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위험을 감수했어요. 어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너부터 잘해라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결심했던 게 뭡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 내가 연구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나 이 비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하백교회 30주년 설립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책 나눠 받으시면 페이지 24페이지에 담임 목사인 제가 노란 고무신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그림인데, 제가 이제 원래는 담임 목사를 할 비전이 아니었어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병원 원장이기도 하잖아요. 병원을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상담 교육 목사만 하겠다라고 애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에스라가 그런 것처럼 야망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영혼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이렇게 품고 정말 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회는 못하니까 한가는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 2년 동안을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헐뜯헐뜯 하면 안 돼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뭔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년간을 그냥 가정교회로 천막 치고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한 7년을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못 땄지만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맞게만 주시면 잘 품고 갈 것인데, 2년이 되니까 이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대학교에 합격을 해놓고 취미생활하는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랬더니 제 막내가 그래요. 아빠가 원하는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길래,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하나 그려줘. 마음속에 그랬거든요. 이런 교회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다 그 제 후사에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면은 이런 교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교회로 왔어요? 할렐루야. 와서 보니까 교회가 똑같아요, 모양이.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좀 이따가. 제 딸이 모르고 그런 그 그림이 하백교회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더 신비로운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30주년 기념 문예집에 들어있는 이 사진 그림이, 이제 정현석 장로님이 이걸 넣었는데 저하고 상의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 이 그림이 너무 좋은데 지금 표지에다 넣으니 여기다 넣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뭔 사진인지는 알아요. 그래도 몰라요. 하여튼 이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넣었거든요. 할렐루야. 넣어놓고 보니까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30주년 기념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거죠. 얘야, 목회를 할 적에 당회원이든 우리 권사님이든 어느 모든 성도들도 담임 목사도 우리 따라서 영혼을 섬기자.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오늘 에스라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가르칠 적에 막 야단치고 아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가서 한 행동이 뭐예요? 울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네 교회가 어찌다 여기까지 왔나이까.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0: 와서 막 이렇게 감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립 기념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참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냐, 여러분 살펴볼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십자가로부터 비롯이 되고, 나의 모든 기득권도 때로는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쓰고 남은 물질이 아니라, 쓰고 남은 건강이 아니라,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소중할 때, 가장 귀하고 바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네 교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사역이 되어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 신의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2234번 광주 하백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음파 음파 수영을 배울 때 숨 쉬는 법부터 배워요. 호흡이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숨을 잘 쉬는지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가끔 세상이 참 미울 때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럴 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할 게 아니죠. 고생하고 있으니까 숨부터 잘 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가장 중요한 걸 친히 주시는 주님. 우리요, 문제보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주님을 바라볼까요? 새어나오는 숨에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저는 엄수빈입니다.